사랑의 뜰안.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만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가치관, 거짓과 유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셨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은혜의 보호막이에요. 또 믿음의 방패는 두려움과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의의 용배는 우리 마음과 양심을 지키고 진리의 허리띠는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디를 가든 복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월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새로운 달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영혼을 단단히 무장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7월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이 입어볼까요?

네, 길을 만드시는 주 2021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에서 가수 박경 씨가 찬양했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3분 54초 넘어서고 있어요. 자,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면서 받는 은혜들도 나눠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려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 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7238님 오셨고요. 또 9507님 오셨습니다. 5503님 반갑습니다. 1806님, 2061님, 그리고 9986님도 오셨고요. 7356님, 7978님, 1302님, 2042님, 0115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0296님, 6481님, 5226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려요 라고 이렇게 0296님도 오셨고 9992님 오늘의 한 말씀 부탁합니다. 6065님, 0691님, 1667님, 7909님, 8918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이런 귀한 고백까지 3781님도 오셨고 4295님 오셨습니다. 9986님 반갑습니다. 9140님 아 그리고 8609님 비가 많이 오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5950님도 한 말씀 8968님 네, 7월을 허락하시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로 7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2026년 하반기에도 광주 극동방송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고요. 장마비 내리는 7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 사랑했더란 힘차게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기도 감사합니다. 1014님, 또 6015님, 8692님, 1100님, 1009님, 4641님, 또 8238님께서도 오셨어요. 오호,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2331님, 사랑의 뜰안과 함께합니다. 라고 0642님, 또 8564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0: 비 오는 날 파도 소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하네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승욱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신앙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종범 목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극동방송 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1: 이렇게 비오는 장맛비가 내리는 수요일에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0: 아마 집중해서 이 방송

0: 방송을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숙스러워도 목사님 소개
1: 네.
0: 좀 해주세요.
1: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독일에 넘어가서 17년간 독일과 유럽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기독 학교를 섬겼던 하나님의 작은 그런 종입니다. 네.
0: 아, 예, 역시 소개에서도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종범 목사님을. 아, 월광 기독학교에서 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셨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0: 예, 다음 세대를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오, 제목이 자칫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갇힌 하나님. 예. 아, 이제 말씀 나눠볼 텐데,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1: 저는 목사이고 성직자인데, 저를 바라보면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에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이기에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포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저의 영적 개혁의 내용을 책으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묵상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선지자가 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저서 교회에 갇힌 하나님은 저의 개인의 종교 개혁과 아울러 저와 동일한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0: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정신 차려지네요. 책 표지에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이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1: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때 옴니포텐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어디에나 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소부재하시다, 옴니프레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우주와 세상에 계시며 통치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역설적으로 온 우주와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은 제목입니다.
0: 네,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온 우주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신데,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1: 아멘.
0: 우리가 참 많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이 신앙의 함정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원론적 신앙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1: 이 이원론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은 우리 교회사와 함께 교회와 함께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철학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모든 이단 사상의 뿌리에는 바로 이 이원론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원론의 핵심은요, 성속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영주의주의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사상은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이 물질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부인하게 되었고 신약의 예수님만 거룩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약을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원론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0: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이원론적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갇힌 하나님 이종범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세대와 늘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인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오늘 네. 책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종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몇 번 추첨해서 목사님께 선물, 목사님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종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얘기 좀 해보죠. 책으로 들어가서 전체 장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0: 총 7개의 장, 95개의 주제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의 어두운 일상, 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그분과 함께 저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일상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것을 확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제 자신과 가정, 학교, 직장, 경제 그리고 환경과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주장이 95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죠. 정리하다 보니까 95개의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 그랬군요. 네. 그 1장의 제목이 하나님 제 삶으로 들어와 주세요입니다. 그 왜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0: 예,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 바디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교회는 물론 가정, 학교, 직장,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영할 때,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에 주님을 초청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은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0: 제가 1990년에 첫 부름을 받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을 섬길 때였는데 예배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둥 뒤에 숨거나 의도적으로 예배당에 제일 뒷자리에 앉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1: 네.
0: 아무리 앞으로 오라고 해도 오지 예. 않았습니다.
1: 예.
0: 그때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순서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기둥에 숨어있고 뒤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앞자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드려지면 마음이 드려지게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는 만큼만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슬로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30년 전 함께 고등부 전도사 시절 이제는 성년이 된 그 당시 학생이 인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1: 네.
0: 만나자마자 이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인사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1: 예배를 능가하는 삶은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정신 차려 예배해야겠습니다.
0: 네.
1: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0: 가장 실제적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리를 선택할 용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향해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원어 안에 길이를 측정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는 시대와 지역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시대와 지역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자가 배타적이지 않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피디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피디님 왜 이렇게 배타적이세요?
0: 얹었네요.
1: 그렇죠. 순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의지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삶으로 실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불을 차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휴대폰을 잡는 것이 아니라
0: 예.
1: 먼저 그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몇 초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남이 볼까 두려워 식사하는 기도를 꺼려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몇 초라도 당당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혹시 이 시간 외롭고 지친 친구나 이웃과 동료가 있다라면 힘내세요 한마디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커피 한 잔을 말없이 건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 너무 쉽게 돈을 빌리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물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작고 쉬운 것부터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종범 목사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교회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 오늘 쓰고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종범 이렇게 보내주시면 목사님의 책몇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2장에서 교회에 갇힌 하나님을 얘기하셨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1: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어두운 썩어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교회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빛처럼 소금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1미터만 떨어져도 소금과 설탕과 밀가루는 구별되지 않고 그냥 하얀 가루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교회를 넘어 세상에 흘러가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매주마다 말씀을 암송했는데 8년 동안 수백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암송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영어로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느닷없이 안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고통당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한 학생이 우리 중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 머리에 종양이 있어.

0: 생명이 위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부터 전교생이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배의 고통에 모든 학생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1: 궁금하네요.
0: 그 선배는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1: 아멘.
0: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응시 또 기도했던 우리 모든 학생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1: 네, 교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광대하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에 갇힌 하나님의 저자 이종범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또 가정을 중요하게 다루셨더라고요. 왜 모든 가정은 부흥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 저도 갑자기 아픔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을 이유로 교세가 폐쇄되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했죠. 당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코로나에 걸린 가족들이 꼭 있었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있더라도 가정에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선교사이지만 세상의 땅끝은 저 멀리 있는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이 땅끝 선교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 속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과 진리로 바로 서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다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1: 네, 가정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가정 예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정 예배는 교회 예배처럼 여러 순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동이 되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흥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는, 즉 가정과 세대의 회복이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혹시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라는 분이 계십니까? 방 안에 혼자인 당신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과 고독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고통당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함께함을 꼭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1: 네, 또 교육에 대한 얘기를 다루셨던데 그만큼 목사님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죠. 지금
0: 네,
1: 다음
0: 그렇습니다.
1: 세대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0: 요즘 그 대표되는 하나의 말이 있는데, 학교가 해체되는 언스쿨링의 시대라고 합니다. 학교도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 교육이 무너져 간다라는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고 치료하는 사역이었는데, 저는 교육의 중심은 학교 이전에 가정이고 그리고 그 자녀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학교를 섬길 때 많이 받았던 상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자녀를 학교에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제 자녀를 포기했는데 학교에서 이 자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학교에 자녀를 맡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자녀를 변화시킬 학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변화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는 변하게 돼 있고, 그 자녀의 학교는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라고 표현하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이전에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는 표현이 좋은 것

0: 같이 들리긴 하지만 현재의 변화를 미루고 싶은 게으름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현재 뼈아픈 변화 없이 아름다운 미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1: 네.
0: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본인들은 TV를 보면서
1: 네.
0: 자녀들을 향해서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았죠. 자녀가 책을 읽기 원한다라면 부모님도 함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은 명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모범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우리 김효샘 목사님의 네.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삶으로 헌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지금 5226님이 목사님의 살짝 떨리는 저서 소개의 목소리에 진실과 받으신 은혜의 절절함이 제게 와닿습니다. 저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감동이 오죠? 하반기 첫날에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라고 이런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1: 혹시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0: 네, 다음 책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1: 어떤 예. 책이에요?
0: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는 가제를 붙여놓고
1: 예.
0: 다음 책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갇힌 하나님 이 책 지금 굉장한 인기라고요. 벌써 1쇄가 절판이라고요.
0: 하나님 은혜이고요. 이제 제가 출판사를 기도하면서 선정할 때 2나 3이라고 하는 신생 출판사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출판사는 젊은 크리스찬 치과 부부 의사 선생님께서 자녀들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출판사인데 책의 그 제목에 표지 그림까지 우리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려주셨고 이 책의 인쇄와 판매되는 모든 판매 수입은 100% 어려운 이웃과 우리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네, 참 감동입니다. 0607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깊은 울림이 있는 책 응원합니다 라고 또 0675님이 오랜만에 사랑했더란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이란 이 책 제목에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7548님은 주님을 진정 제3 깊이 모시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이 귀한 책으로 인해 자라나도록 책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또 5226님이 딱딱한 신학교제가 아니라 월광기독학교 이종범 목사님의 그간 삶의 고백과 간증을 책을 통해 읽으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과 교회의 정체성을 책을 통해 바로 잡고 싶습니다. 교회에 갇힌 하나님 제목부터가 저의 마음을 끄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9247님께서도 1566님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 끝으로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쇠퇴할 때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살렸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던 우리 개혁교회의 다섯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네, 목사님 둘째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예 1부가 끝날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얘기는 목사님 또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교회에 갇힌 하나님 이종범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했더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0: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수기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에요.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0: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1: 기적이 일어납니다.
0: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그 기적의 임파테이션, 능력의 전이가 계속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재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름 사역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1: 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0: 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1: 네, 엄청난 기대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1: 네.
0: 어떤 분이 함께 하시죠?
1: 여름은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한 번의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한 번의 말씀 앞에서 평생의 사명을 발견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올 여름에도 그런 은혜의 현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광주 호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제5회차 웨이브 캠프, 주제는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라는 이 주제로 예수님의 초청 앞에 다음 세대 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0: 네.
1: 오늘은 이번 웨이브 캠프 첫째 날 주강사이시며 소울 브릿지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소울 브릿지 학교 교장이시고 그리고 최근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독하기 시작했다를 출간하신 반승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반승환 목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약간 네. 시크한 느낌.
2: 아, 그래요?
0: 현세대적인 느낌. 그래요.
2: 아, 네.
0: 목사님 너무 반갑고 광주 네. 전남 지역의 성도님들과 인사도 하시고 광주는 네. 자주 오셨어요?
2: 제가 뭐 매년마다 그 집회를 섬기러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0: 내적 친밀감.
1: 네. 네.
0: 아 궁금해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어떤 청소년기 보내셨어요?
2: 뭐 겉으로 되게 활발했고요.
0: 예.
2: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찰 청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0: 사찰 청년.
2: 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학교에서도 그랬었지만 막 교회에 오래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예. 네.
0: 어머. 모태신앙이세요?
2: 아, 네, 모태신앙입니다.
0: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도 궁금하고요.
2: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고요.
0: 예.
2: 그 안에서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막 무언가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제가 아프리카의 청년 때, 20살부터 이제 매년 아프리카 에리티어라는 나라에 한두 달씩 계속 방학 때 비잔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게 이성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됐죠. 청년 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0: 네. 그 목사님 그런데 사실
2: 네.
0: 목사님이 교회 오빠 느낌은 좀 아니어서.
2: 교회 오빠는 아니에요. 교회 오빠는 쉽지 않아요.
0: 네. 교회 오빠 느낌은 아니고 약간 또 다른
2: 네.
0: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1: 제가 뵀었을 네네. 때 느낌은
0: 네.
1: 교회 형님 느낌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네네네.
2: 형님이 좋아요.
1: 네.
0: 아, 교회 형님인데 이제 사찰 청년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2: 네네네네.
0: 이미지가 약간 왜 그러면 이렇게 얼굴 하얘갖고 교회 지키는
2: 아니요,
0: 그런
2: 아니요.
0: 기타 치는 하얀 손가락의
2: 아니요,
0: 오빠
2: 아니요,
0: 느낌이어야
2: 아니요.
0: 하는데
2: 아니요,
0: 제가
2: 아니요.
0: 뵌 목사님은 얼굴 네네. 까맣고
2: 네네네
0: 느낌이 좀 그러시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의미의 운동권이에요. 운동 좋아하고.
0: 네.
2: 네, 사찰 청년이라는 게 거기서 뭐 열심히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막 교회 공사 공구리 치고, 교회 물건 나르고, 막, 네. 매일 교회에서 살았다는 게, 네, 교회에 뭐 그런, 진짜 뭐 그런 일들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0: 네. 멋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겠다 결심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2: 뭐 어느 날 뭐 갑자기 생긴 결심이라기보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 때가 굉장히 부흥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랑 동시대 주일학교를 나온 8명의 친구 선배들이 같이 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문화, 흐름,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권면 뭐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저희에게 도움하지 않은 그런 서원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2: 네.
0: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보내신 듯해요. 혹시 그 부르심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였고 또 이유라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0: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제가 이제 가장 그래도 다음 세대에 가까이 있는 목회자로서 보기에는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던 거는 그 안에 곁에 있으면서 어떤 정답을 주기보다 함께 걷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을 보여주라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2: 목사님, 그 섬기고 계시는 소울브릿지 네. 교회는 이름부터 정말 네. 좀 따뜻한 것 같아요.
1: 아, 네네네.
2: 소울브릿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CI 로고가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으로 다리를 만들어놓은 그런 형상이에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인데 그게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잇겠다. 그래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 안에 다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솔버치라는 이름을 지었죠.
0: 학교까지 세웠어요.
1: 네, 학교 저희는 이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대안학교와는 좀 다르게 뭐 예를 들면 뭐 광주에 광주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학업 중단 위기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위탁해서 데려와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광주고등학교 졸업장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업 중단, 외부에서 보기에는 학업 중단이 있었다는 것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목적은 이 학교에서 졸업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이전 학교로 복교시켜서 이 아이가 다시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든 이게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0: 네. 네.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오기 때문에 그 그렇죠. 아이들의 모남이나 거침이나 또 그만큼 그렇죠. 상처 입으면서 같이 싸워야 그렇죠. 되잖아요. 영적인 네. 무장도 네. 있어야 될 것 같고.
1: 네. 그럼요.
0: 네. 아우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1: 아닙니다. 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에는 어떤 성공을 향한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네. 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다른 사역은 아니고요.
0: 네. 아, 참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지금
2: 그러니까.
0: 거기서.
1: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네. 사랑으로 참교육을 실천하고 네, 계시고. 네, 네. 그런 가운데 책까지 내셨어요. 책 제목이 아. 참 독특해서 네, 어느 날 네. 예수님이 나를 구독하기 시작했다.
1: 네, 네, 네, 네.
0: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네. 이렇게 스토커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어떻게 네. 된 건가 이거?
1: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나를 팔로우하는지, 누가 나를 이제 구독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동시대적인 언어를 좀 사용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 삶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라서 오늘의 언어로 풀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고요. 그 나인루츠라고 하는 그 브랜딩 대표님, 김나무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구촌교회 집사님이신데 코카콜라 CJ에 계셨던 그 대표님께서 이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모자 무쌍, 모두가 자신의 무가창과 싸우고 있다. 뭐 어느 서울 네. 자가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뭐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좀 제목이 긴 게 트렌드입니다. 네, 트렌드를 쫓았습니다.
0: 네. 아 그런데 지금 인기 좋죠?
1: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쨌든 두란노에서 2만 권 팔라고 했는데 제가 약속은 했어요. 근데 뭐 기간은 얘기 안 했고요. 한 10년 동안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0: 아...
1: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주셔서 참 감사하죠.
2: 아, 저도 사실 목사님 출간하자마자 사서 이제 읽어봤거든요.
1: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네.
2: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1: 근데 네.
2: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제 찾아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1: 네, 네.
2: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스테이지를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어디로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풍요롭고, 뭔가 가득 차지만 계속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그 세대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본질적인 해결,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보았고

0: 근데 그 보았다는 게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 모두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공허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답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사복음서 7번 읽히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뭐 다니는 곳곳마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들을 책으로 풀게 됐어요.
1: 그래요. 그럼 좀 더 사복음서를 네. 왜 읽어야 되고 왜 읽었더니 다시 일어나게 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다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은 이유는 나를 찾지 않는 거. 예수가 그들의 삶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와 함께 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려면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사역, 습관, 평가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문법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돌아가고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세상을 향해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그런 의도 가운데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0: 네.
2: 책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목사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네. 큰 은혜를 준 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뭐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4년 됐고요. 원래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 이제 주명소 올라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7년 동안 제가 부르짖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까지도 생명까지도 내 제자가 되려면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저희 아내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저희가 막 넷째를 두 번 유산하고 한 3주 전에는 저희 아내가 쓰러져서 한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완전히 무너졌죠. 그걸 무너졌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 세리, 병든 자, 실패한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러셨군요.
0: 네.
1: 이번에 광주 땅에 네. 오시잖아요.
0: 네.
1: 광주 땅에 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네. 경험하시고 보시고 하신 것들을 네. 설교에 담아 이제 전해 주실 네네. 텐데
0: 네네.
1: 웨이브 캠프 첫째 날 주 강사로 섬기시는데
0: 네.
1: 어떤 말씀 준비하고 계세요?
0: 뭐 복음에 대해서 또 선포할 거고요.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요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이게 뭐 어떤 거창한 시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지 시작이 거창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루 한 장이라도 예수님을 읽고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붙들고 짧게라도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숙제가 아니고 내 일상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메시지로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그 집회 전후가 이제 세상을 향했던 것들이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 네. 이 집회 외에도 여름에 사역이 많으시죠, 지금?
0: 네. 막 많았는데 저희 아내가 조금 아프니까 조절 중이에요. 네, 조절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1: 아직도 네. 편찮으신 거예요?
0: 회복 중에 있어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네. 또 이렇게 방송으로 전화 연결된 이유가 있네요. 또 우리 활동방송 가족들이 열심히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런 캠프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아이들이 사실은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붙들 기준이 모호해서 흔들리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캠프는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음을 이제 끄는 시간이거든요. 일상의 시간을 끄고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0: 있는
1: 갈까
0: 청소년들도
1: 말까.
0: 네,
1: 네.
0: 많을 겁니다. 방학 때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하나님을 완벽히 믿어서, 뭐, 올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난 믿지 않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거고, 널 만나주시기 때문에 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캠프에 참여하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오십시오. 네. 오고 나서 안 해봤으면 네,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와야 돼요. 와야 되니까.
0: 네,
1: 와, 수단과 방법을
0: 맞습니다.
1: 가리지 않고 백발을 쏴서라도 캠프의 자리에 보내시면
2: 예.
1: 저는 장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2: 오.
1: 교회든 어떤 아이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게 제가 이제 많은 캠프에서 증명한 거거든요.
2: 예.
1: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항상 왜냐면 됩니다. 문 잠그고 밤새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거든요.
0: 제일 좋은
1: 그러니까,
0: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2: 문 잠궈.
1: 네.
2: 평소 기도한다.
1: 네네네. 그래서 보내시면 꼭 하나님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잖아요.
0: 네.
2: 우리 반승환 목사님은 언제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1: 전 첫째 날입니다.
2: 첫째
1: 네.
2: 날. 와, 첫째 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0: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2: 예,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으로 기대하시고 또 광주 전남 지역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1: 네, 뭐, 저는 이번 순회를 통해서 한 영혼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리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입은 한 영혼, 방향을 잃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각자의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주 땅 가운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광주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광주 그리고 이번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독하셨다. 이 책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5216님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0: 네.
1: 그럼요.
2: 네, 밥 목사님 멋지십니다.
1: 네.
2: 그리고
1: 감사합니다.
2: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사님 사역의 그 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분이시기에 사모님 반드시 다시 건강 회복하실 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2: 이렇게 주셨네요. 목사님
1: 아멘, 아멘입니다.
2: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광주 땅에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호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제5회 웨이브 캠프. 주제가 나를 따르랍니다. 예, 예수님의 초청 앞에 다음 세대 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게 될 텐데
0: 네.
2: 목사님 아직 신청할 수 있죠?
0: 네, 지금 현재까지 약 800여 명 정도 지금 신청을 했고요.
2: 네.
0: 이제 남은 자리는 이제 한 100명 정도 자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2: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0: 네.
2: 이거.
0: 마감이 네. 곧 임박합니다.
2: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 네. 네,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을 나눠주신 반승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광주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가 있는데
0: 네.
2: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래요, 이
0: 네.
2: 목사님이.
0: 흡입력이 장난 아니십니다.
2: 아니, 그런데 이분만 아니라 지금 뭐 강사진이 장난 아닌데
0: 네.
2: 광주 땅에서 연다는 건 멀리 가지 않고서도
0: 그렇죠.
2: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모르겠어요. 이제 서머 스페셜 다음 주 시작되면서 안재건 목사님은 잠시 방학 기간을 드릴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잘 섬겨주시고
0: 네.
2: 또
0: 네.
2: 좋은 소식 가지고
0: 네.
2: 8월 중순 이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오늘도 비가 오는 하루인데요. 정말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촉촉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온 세대가 하나님께 뜨거움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재건 목사님이셨어요. 웨이브 오퍼링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3: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월드컵 이야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어쩌면 춤추고 찬양해야 될 만큼 모두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마다 이어지는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역대 최강이다. 역대 최강인데 또한 우리 조에 역대 가장 약한 나라가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될 거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축구선수들이 지금 우라통이 터져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도 과거에는 잘 싸웠다고 박수했습니다. 정말 저도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졌다. 그래서 세계인의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경기에 비해서 축구는 감독의 역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경기,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약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올릴 때 모두가 춤추고 기뻐하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벌써 200만, 300만이 되었습니다. 땅은 없지만 민족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막 소고추고 춤추고 찬양했어요. 막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과 영광으로 임재했어요.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구름기둥으로.

우리 임재하고 신의 산의 임재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막의 설계도를 허락해서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늘에서 성막에 임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머물렀고 여러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여서 성막이 지어지면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막하면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 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바로 이거의 언약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는 겁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 4장 5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 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손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을 강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저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한 것은 네 이놈 네가 어떻게 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놔두느냐 그 말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지니까 저들이 생각하기를 아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할 때 언제나 우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가 그때 아이를 이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면서 죽어가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가봇 이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온 장면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왔으면 그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에

여러분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찾지도 아니하고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요.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나라는 처참하게 패해서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결국 백성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데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사이인 다윗을 견제하고 미워해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80명 이상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해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우면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비참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곁에서는 더 이상 사울 왕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적어도 사울 왕 곁에서 사울 왕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떠나서 고향에 가가지고 여러분 고향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며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왕관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자녀들이 왕이 되고 자녀들이 왕이 되는 왕관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 지도자는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하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왜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까요? 그것은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을 때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야곱이 비록 부족했지만 왕도 축복해 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진짜 축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자녀를 축복합시다. 이거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 우리 찬양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니까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딸이 아침에 출근하면요, 무조건 출근하면, 출근하는데 저는 잘 안 합니다만 저의 안사람이 그래요. 어디가 있든지 엄마 나 출근해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둘이 함께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는 줄 알아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요, 늘 하니까요, 나중에 복이 될지라 할 때 보면 완전히 춤을 춰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백성을 축복하니까 백성은 지도자를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하라고.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19절이에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은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지금 언약궤 모셔오는 그 의전을 행하는데 왕이 언약궤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지금 쏟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백성들을 소홀히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면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는요, 배가 고픈 백성들은 야 힘들다 배고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아름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이는 그 백성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고기 한 덩어리를 가지고 건포도까지 얻어서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충만하고 또한 돌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떠면 군대 있을 때 모습 같아요. 군대에서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짬밥만 먹다가요, 어느 특별한, 여러분 뭐 추석이 된다 그럴 때는 과일이 나와요. 그 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듯이 지금 저들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축복하더니 백성들에게 뭘 하나?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어리, 건포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 결국 왕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왕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하다는, 바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

0: 꿈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이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춤추고 찬양하는 아름다움을 만듭시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소망의 기도 7월의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귀한 말씀 나누며 시작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25편 15절 말씀. 아멘. 다윗은 자신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물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시험, 인생의 어려움을 상징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실 앞에 당장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렵고 눈물 날 정도로 고달프겠지만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 암담하고 머리가 지끈 아프겠지만 그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문제와 걱정이 커질수록 하나님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기 쉽지만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태 못했더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과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강중현의 시선.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은혜의 담비 속에서 오늘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7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 지나온 상반기 정말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가온 하반기 그리고 이 여름 뜨거운 여름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2026년을 되돌아보니 벌써 7월입니다. 7월의 첫날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케 하여 주시는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7월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과 또 우리의 삶을 내다보며 주님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 사랑이 사역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와 변화의 열매와 교회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심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저희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그리하옵나니 기도할 때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소망의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네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볼게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머니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 신청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뇌경색 증세를 보이시고 다리도 지금 불편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 좀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를 또 심으셨어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성도님께서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긴 원합니다. 하나님, 지붕을 뚫고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신다는 믿음으로 친구를 주님께 맡기듯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옮겨 주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우리의 설득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어머니의 건강과 신앙과 삶과 그 심정을 맡기며 우리 성도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파선교사로 어머니를 향한 기도를 심습니다. 소원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 저희 잘 알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어머니의 필요한 편찮은 구석구석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 뇌경색 증세가 하나님 있다고 합니다. 다리도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시간 모든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뇌경색 증세를 보이는 그 근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체에 후유증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치유하시고 아버지 안에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

0: 명을 어머니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빛이 비추어 하느님 어머님이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거동이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에 어머니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어머니 심령에 주시는 기쁨은 육신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그 기쁨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좋게 하심을 경험하는 어머니와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559번님. 기도해 주세요. 제 건강을 위하여 또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7559번님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이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우리 759 성도님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느님 때로 건강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 앞에 건강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느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역사여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 전하는 복음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인생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 나아갔을 때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그 걸음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인생에 하나님 그 삶은 하나님 금보다도 귀하여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부활의 소망 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나라를 하나님 사모하며 오늘 최선으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님에게 그 힘과 능력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가는 곳마다 치유의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인생에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1454번님. 아들이 오늘 1시에 기능사 시험이 있습니다. 합격에 기쁨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리며 이 취업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일 성수 가능한 곳에 취업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또 기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1454 성도님 이제까지 하느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키우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한 영광된 미래를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한 실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1시 기능사 시험 이제까지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제 실력 잘 발휘하여서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 취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좋은 현장으로 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사업체와 하나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들에게 우리의 생각보다도 좋은

0: 연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옵나니 귀한 아들, 오늘 그 믿음으로 시험 현장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준비한 것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물에서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들 어렵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309번님, 내일 제가 서울에서 오전 11시에 시험관 이식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휴직을 하고 이번 달에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시험관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며 임신이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5309번님, 누구보다 지금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이 마음에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의 소원과 너의 계획을 이루리라 음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리하옵나니 아버지여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하여 그 자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살리며 하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준비된 생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이제까지 기도한 만큼 그 인생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자녀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0: 아멘.
1: 지난 2년 동안 휴직한 하나님 그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하나님 절벽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 육신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신할 수 있기에 하나님 가자 좋은 하나님 컨디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심령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병원에 하나님 시험관이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러한 자녀를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가정과 하나님 그 가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6820번님. 중1 딸아이가 일주일째 눈이 충혈되고 통증과 염증으로 학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가보고자 하는데요. 주님, 속히 회복되게 인도해 주소서. 아, 우리 중1 딸 아이가 일주일 동안 이 상태면 많이 지금 힘들고 학교도 못 가서 좀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데요. 아, 목사님, 우리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6820 성도님의 딸 하느님 그 눈을 맑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느님 그 심령의 모든 스트레스들과 질병의 근원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그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중에는 충혈된 눈은 깨끗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그리하여 귀한 딸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은 나를 치유할 분이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학교 생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병원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확히 진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치유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적합한 약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0: 학교 생활로 회복함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딸의 믿음과 삶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그물에 걸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관교회 주광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시험, 고난 속에서 또 그 복잡한 그물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술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 마을목회위원회에서는 제4회 마을목회 세미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이며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보훈병원 옆 예수나무교회 공터와 첨단교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29-7206번, 010-7629-72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를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복수하거나 혹은 보복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나부터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내 속에 미움도 떠나고 보복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도 떠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버리면 선하게 대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쓰면 결국 내 마음도 상하고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데 차라리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내게로 10배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게 하시려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음을 몰라서 저 악한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한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내 뺨을 치는데 왜 때리냐고 하는 순간 그는 더 분을 내겠죠. 차라리 다른 뺨도 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가 분이 풀려버리도록 해서 비록 내가 뺨을 맞았을지라도 더 큰 일, 죽임은 면하게 하시려고 차라리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다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얼마나 필요하면 주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하면 허락도 없이 가져갔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0: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네가 오늘 밥 샀으니까 내가 내일은 밥 살게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밥 샀으니까 넌 내일 밥 사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사랑하여 언제든지 내가 밥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냥 꿔줘라. 이자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입밤을 돌려대라,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주어라, 다시 달라 하지 마라,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큰 상을 받는 것입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네요. 하반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라,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버릇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서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성품으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독대학생 1만 3천여 명이 강원도 평창에 모여 캠퍼스와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선교단체의 훈련 자원을 지역교회와 나누며 상생의 선교 생태계를 일구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026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40개 지구 330개 캠퍼스의 대학생들과 280여 명의 해외 참가자 등 총 1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교와 비전을 나누는 104개 부스 규모의 박람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내 캠퍼스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위한 선교 학교가 열려 다국적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장기적인 동반자로 포용하는 선교 대안을 공유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1,300여 명의 청년들은 전국 120여 개 지역교회와 연합해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년 캠프를 지원하는 도시 전도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올여름 26개국에 1,7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 사역의 불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구조와 구호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국 기독교 매체 프리미어 크리스천 뉴스는 베네수엘라 교회 지도자들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돕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구호단체는 긴급 구호금 10만 유로를 지원하고 현지 교회들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생필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 교구의 파블로 페레스 주교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 속에서도 사람을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구호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복음주의 교회들도 예배당을 임시 쉼터로 개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정사고와 내부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이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주축이 된 2026 프레시 컨퍼런스는 오랜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체질 개선에 성공한 국내 교회들의 목회 데이터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울 공항동 대성교회 전태규 목사는 부임 당시 재정사고로 10년째 이어지던 교인 간 고소 고발을 수련회와 대화로 치유하고 현재는 교회 재정을 주변 미자립 교회와 지역 상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복된교회 박만호 목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소외된 선교 현장으로 재정의하고 당회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목양 체계로 개편해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신분을 넘어 직접 철강회사와 의류상인으로 일터에 뛰어든 김성규 목사의 자비량 선교 사례도 소개돼 청년들의 일상 일터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는 실천적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기득권과 성과주의 우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교회의 자원과 일상을 흘려보내는 목회적 성찰은 정체된 한국교회에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강한 상생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겨냥해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엊그제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5만 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킨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 사법당국이 옛 통일교회 해산명령을 확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종교가 제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글 말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마태복음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코윈테크 대표인 이재환 장로와 이순희 권사 부부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토고의 프랑스어 성경 5,400부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토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구하기 힘든 복음의 소외 지역입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이재환 장로는 이번에 전달되는 성경이 토고 땅의 복음 확산에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이 성경이 현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8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다만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우겨쌈을 당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며 감사의 권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선포된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만날 때 마음이 조급해져 염려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염려는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여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을 기쁨 가득한 기도와 감사로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환경을 다스리려던 무익한 씨름을 이제는 멈추고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환경이 다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가장 안성맞춤인 응답을 이미 완성해 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미리 올려드리는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지각과 좁은 상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평강이 군대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추고 싶은 아픔과 내 슬픔을 이제는 다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염려하기를 멈추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쁨 가득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의 지방, 특히 농촌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1: 네.
0: 최근 북한 한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던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얘기가 북한 전문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1: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의 선택을 했다라는 추정이 있는데
0: 네.
1: 북한도 배급제가 붕괴되고 또 고리대로 많아지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북한에서 주민들은 한 새 집을 지어주지 말고 차라리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라는 아우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1: 네.
0: 자, 북한의 경제가 회복 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의 부유층은 정말 배불리 먹고 뭐 사치를 부릴 정도로 빈부격차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이 빨리 극복되도록 또 변화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주민들의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주님의 돌보심과 그 보살핌으로 북유케 주민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실까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크룩스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할게요.

0: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룩스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역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 또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또 오늘을 견뎌낼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0: 자, 오늘 그런 한 줄의 기도와 또 응원의 메시지로 출석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1: 네, 1435님 북한과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0: 아멘.
1: 보내주셨어요.
0: 네. 그리고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주민들이 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서울 가산동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9950님도 남겨주셨어요.
1: 서천에서도 보내주셨어요. 벌써 7월의 첫날입니다. 아우, 그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그러네요. 네.
1: 너무 덥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도 많이 더울 텐데 북한 동포와 우리가 함께 더위를 날려주는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0: 예.
1: 정말 그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찬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도 밤낮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0: 자, 이외에도 또 포항에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부천에서도 오늘 첫 번째 출석을 해 주셨어요. 6472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 기도하겠습니다. 8034님도 문자 주셨는데 자 이런 출석의 인사들 또 한 줄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단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또 이 무더위를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러시아에서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차차 알아갔던 한 형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더불어서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찬성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볼게요.
1: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하나와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북한의 고향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듯말듯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저희가 뭐 힌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낼까 말까 이렇게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1: 네.
0: 오늘은 좀 용기 바짝 내셔서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마우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나 사실
1: 뭡니까? 나한테 일 있나요?
0: 아니 있잖아, 그게
1: 남자답게 말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그냥 마시라요. 왜 자꾸 머밀머밀거리는 거예요?
0: 아니 내가 지금 멀미나는 건 아니고, 아니 있잖아, 내가 미안해.
1: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0: 아니 아까 내가 미안하다고.
1: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그리고 아까는 사과를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 머밀머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0: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가지고 아 미안해.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자기야 밥 풀어.
1: 우리가 서로 풀 것 있으면 빨리 풀자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머밀머밀거리지 마시라요.
0: 머밀머밀? 아, 아무튼 알겠어. 내가 진짜 바로 말할게. 진짜 미안해 자기야. 내 사과 받아줘.

0: 아주 그냥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박력 있게 하면서 사과할 때는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죠 잘.
1: 맞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은 참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네. 요거를 머밀머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0: 자, 오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머밀머밀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자, 어떤 뜻이지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1번.
1: 어질어질
0: 어질어질이다. 2번
1: 머뭇머뭇머뭇머뭇이다.
0: 자, 1번이
1: 어질어질하다.
0: 아니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2번이
1: 머뭇머뭇거리는
0: 거다.

0: 자, 정답을 지금 샵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1: 네. 오늘도 이 머밀머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머밀머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사용하는 뜻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뭔가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머밀머밀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선물 받아가셔서 선물 탁 전해주시면서 머밀머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아유, 이게 보낼까 말까 뭐 이렇게 마시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딱게 남자답게 아니면 자신있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1: 맞아요.
0: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코서심의 찬양 준비했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우리 김준우 형제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4: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5: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3: 네,
5: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3: 네네 그렇죠.
5: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3: 네네.
5: 네,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3: 아, 네.
5: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3: 네네.
5: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3: 네.
5: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네.
5: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3: 네. 지금 듣고 있어요.
5: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3: 네.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5: 네.
3: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5: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
5: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아, 돼요.
5: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5: 오.
3: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5: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네. 같은 존재.
3: 네, 그렇죠.
5: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있었어요?
1: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이제
0: 그쵸.
1: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0: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0: 짧게 찬양과 성경 구절과 함께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1: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멀리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계시고,
1: 그쵸.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의 강줄기.
1: 저의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강줄기처럼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그 자체의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1: 당연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0: 그럼요.
1: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0: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1: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0: 전해주는 나의 이야기부터 나의 그 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네.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나의 지난 날을 들려주면서 네.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0: 네. 네.
1: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네.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북녘 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0: 네네.
1: 우리 준희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1: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그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1: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준우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387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6089님이 이렇게 또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1: 김준우 형제님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다니 나에게 극동방송은 오아시스 샘물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참 감동스럽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0: 네.
1: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와중에 자신을 살렸

0: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삶의 평안을 채워주는 그 강줄기 저도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자, 이 북녘땅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보내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북녘의 영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대회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편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오늘 또 코너도 함께하시면서 OAP데이 극동방송 함께하시면서 아직도 머밀머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네.
0: 내가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오늘 아유.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면
1: 네.
0: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머밀머밀이 무슨 뜻일지 1번 어질어질
1: 2번이
0: 머뭇 머뭇.
1: 야, 우리 8401 성도님 정답 이겁니다. 용기 없이 이러다 보면 머밀머밀 하다 보면 미인을 얻지 못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용기를 좀 더 내야 되겠군요. 저도 네.
0: 아니 이거 보내신 청취자분은 미인을 얻으신 것 같아요.
1: 오, 간증이군요. 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보기 1번
0: 어질어질
1: 2번
0: 머뭇머뭇.
1: 자, 북한어 표현 머밀머밀의 우리 남한식의 표현 여러분이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네. 많이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정답은 그래서
1: 보낼까 말까 머뭇머뭇하다가 보냅니다 하셨던 8329님이 보내신 정답 2번 네. 머뭇머뭇 이게 정답이에요.
0: 맞아요. 머뭇머뭇 오늘 보니까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1: 맞아요.
0: 머뭇거리였던 뭐 저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살피면서 다시 용기 내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많으셨는데 아유, 사과하세요. 예.
1: 그래서 8927님이 딱 그러셨거든요. 네. 잘못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모밀모밀하고 지금 즉시 사과해야겠습니다. 어우, 꼭 하시길. 보내고 사실 마음이 이렇게 1초만 뒤집혀지긴 하잖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뭐 사과 받을 사람 있나 봐요.
1: 아, 저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
0: 아, 그래요? 네.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도 토요일에 불편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머뭇머뭇 말고 밝게 인사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용서해야겠죠 하셨는데 주님 사랑 많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손 내미는 거고. 예.
1: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뭐

0: 어밀머밀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무작정 들어가서 일단 예배 드려보세요 하셨던 7888님.
1: 네.
0: 아, 이게 근데 머밀머밀한 모습에 저희가 거기에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또 오늘 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 예. 자, 그리고 어플로 남겨주신 9688님. 아까 우리 준우 형제 간증 드리면서 기다렸다고 해주셨고, 준우 형제 간증 너무 귀했다고 바다의 강줄기. 제 마음이 포동해지네요 하시면서 9389님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이외에도, 4489님. 저희 어머니는 아니세요. 네, 아들 얼른 여친한테 머밀머밀하지 말고 고백해서 오늘은 결혼하자 하셨어요. 예, 네. 아니 저희 엄마인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1: 아니에요. 요즘 우리 엄마가 방송 안 들으시더라고. 네.
0: 쓰다 보니까 정답을 공개하시네요. 7040님 새싹회원이신데 네. 2번을 쓰고 계셨는데 아마 시간이 다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이 그래도 수요일이니까 내일 도전을 해주시면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3199님도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주님의 사랑의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라면서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네. 보내주신 분들 참 많았는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0: 어제도 아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웠는데요. 저도 머밀머밀 하지 말고 선물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 하신 7040님.
1: 네.
0: 이 마음을 응원하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그래요.
0: 이 선물을 근데 툭 던지시는 분도 있잖아요.
1: 오다 좋았다. 이런 거 안 돼요.
0: 꼭 말이랑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랑 같이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1: 네.
0: 점심 먹고 졸려서 우리 보내신 우리 0842님 정답 맞춰주셔서 보내드리고요. 배달하다가 정차하면서 보냅니다. 0077님 머밀머밀 안 하는데 또 매번 어렵기도 합니다. 북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하셨던 3094님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1: 네.
0: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1: 예, 자, 94세 아버지께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머밀머밀 했었는데 방송 듣고 바로 말씀드렸어야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바로 당장 얼른 하세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말씀을 건네줬습니다. 인생이 한없이 어렵던 그녀는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어려웠지만 읽을수록 비어있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성경으로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그녀는 봉사를 하며 남을 돕기 위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며 모금 행사했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녀가 연 자선 모금 행사는 무려 5천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봉사로 미국에서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한 데일 로저스 이야기였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을 써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힘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형통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죠.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바라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는 삶의 치열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내내 경험하고 확인했지만 특히 본문의 상황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며

자신이 그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자기 백성임을 다양한 표지판과 섭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풍성하고도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편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생한 고백을 담아서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이 계란이 운동하는 사람들.
1: 네. 그러니까
0: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이런 식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도 여러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마침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내돈내산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6월 10일 소고기 한심 2kg에 24,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대표님, 소고기 안심 왜 사신 거죠?
1: 네. 우선 북한에서 이 소고기 안심하면 좀 알아먹기 때문에.
0: 네.
1: 좀 부안 설명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한국에서는 부위별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도 돼지고기 뭐 1kg 하면.
0: 네.
1: 보통 돼지고기 고기에 뼈까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뼈 없는 고기 파는 건 없는데.
0: 네.
1: 근데 1kg가 어느 부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처럼 부위별로 지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0: 그러면 이게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1: 글쎄요. 한국어가 놀란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모든 종육종하게 되면.
0: 네.
1: 안심, 뭐 그다음에 등심, 갈비, 앞다리, 뭐 뒷다리, 목심, 뭐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도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 있잖아요. 기름기가 좋고 부드럽고 정말 이제 육질이 좋은 부위가 안심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비 안쪽 횡격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0: 네.
1: 그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육질이 엄청 마무나고 좋아요, 먹기가.
0: 아.
1: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자주 사는 거죠.
0: 네. 집에 자주 사가시는 거예요.
1: 네.
0: 와, 근데 이 킬로그램이면은 그래도 꽤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1: 보통 이렇게 사가게 되면 뭐 집들에 냉장고도 있고 또 뭐 냉동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일정하게 가지다가 일정히 먹을 것만큼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또 보통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냉장고는 그 온도가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칸마다 또 약간 온도 조절할.
0: 맞아요.
1: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적정하게 한 며칠 만에 먹겠다 할 때는 그대로 넣어두면

0: 밥을 굳이 안 와도 고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1: 섬세하신데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긴 하죠.
1: 근데 고기가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0: 그렇죠.
1: 소고기도. 근데 지금 고기를 처음 나눠주신 게 소고기인 것 같은.
0: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보면 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사 먹어요.
1: 아, 다.
0: 네, 닭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단백 소비가 많아가지고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기 먹자면 엄청 힘들어요, 고기가. 근데 한국은 매끼 고기 안 먹는, 매일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을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식당도 보게 되면 네. 점심 반찬마다 고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1: 어디든
0: 그렇게 흔하잖아요.
1: 고기든 반찬이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기 먹는 게 엄청 이제는 예. 그래서 매달마다 고기는 계속 돌고 잡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작던 건데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엄청 커졌어요.
1: 아.
0: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이렇게 클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잘 먹으니까 커지더라고요.
1: 성장기 때 딱 잘 맞춰서.
0: 그렇지 맞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고기가 네다섯 가지는 다 먹어요. 소고기, 네.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속 먹죠. 그래서 그 사갈 때마다 그래서 가져가면 요리를 오늘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거라고 계속 해서 바꿔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방송을 하면 또 한쪽 미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특히 소고기는 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 제가 이거를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소가 거기는 일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밭을 예. 갈아야 되고
0: 네.
1: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보면 소라는 것이 전시물자로 다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1: 전시물자요?
0: 전시물자로.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전쟁 때도 소가 다 이제 군수물자를 실어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소 자체는 그 그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 잔등에다가 막 탄약 그 이제 상자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매가지고 고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시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젤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트랙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1: 네.
0: 한국은 소가 일하는 소를 본 적 없어요. 다 기계가 일하고.
1: 많이 없죠.
0: 그리고 북한은 소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세상이 이 한국 소들은 다 고기용 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용 소다
1: 맞아요.
0: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살짝 쪄 있어가지고 정말 고기도 맛도 좋고 한데 북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일시키다가 거의 늙어서 이제 죽다 보면 그러면 괜히 팔지 않지만 소고기가 이제 간부들은 그걸 나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질겨요. 나이가 먹고 일 많이 시켜봐가지고 근육이 엄청 질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위해서는 운공목장에는 고용 소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소들한테 뭘 먹인지 압니까? 룡숭 맥주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제일 좋은 맥주를 먹여요.
1: 맥주를요?
0: 그러니까 고기를 맛만하게 하겠는데 최고거든요 그게.
1: 아.
0: 그리고 안마수들이 안마를 해줘요 소를. 그게 덴마크에 가서 언젠가는 김정일이가 소고기 먹다가 질기다고 막 욕해가지고 그래 우리 연구소에 그때
1: 네.
0: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해가지고 저희 연구사들이 우리 연구소가 김부자 건강장수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1: 네.
0: 덴마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맥주를 먹이고 안마해주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대리수고기라고 이제 마블링, 여기는 마블링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먹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네. 참 맛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우리 오늘 안심 고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1: 우와. 네. 아니 이게 김부자를 위해서 질기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덴마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고기를 잘
0: 그렇죠.
1: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배워와서
0: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관행군 시기 이제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는데요.
1: 네.
0: 그중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소가 지금 일도 못하고 막 여해가지고 막 죽게 된 소들을 몰래 다 먹어가지고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시물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하면 감옥 가거나 총살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
1: 소고기를 먹었다는
0: 그러니까
1: 이유로.
0: 북한 주민 중에 우리 탈북자들 온 분 중에 북한에 살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조금 먹을 수 있어도 소고기 먹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평양에서 있었거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거나 했을 때 여건과

0: 또 네. 계속 지방 중에서도 더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경험도 달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있잖아요.
0: 네.
1: 거기도 이제 가까운 데 가면 독산의 우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금 전문 소만 파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 있죠. 가면 소 도축해가지고 넣은 게 엄청 많은데다가 소 위, 소 발, 그러니까 소 머리
0: 네.
1: 그러니까 북한은 소 머리란 말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소 꼬리 그 위에도 이자처럼 부위별로 거기 다 팔고 있거든요. 두문두부가 사가지고 먹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간도 거기서 사다가 그걸 또 이제 가지다가 이제 소간도 이제 요래 먹긴 하는데 정말 한국 가서는 소고기 거기서 부위별로 다 먹어보는 거죠.
0: 근데 그 가운데 대표님이 고른 건 안심.
1: 예, 이번에 안심 사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께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좀 사긴 샀는데 안심이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는 부위 중엔 괜찮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갈비를 또 좋아하는 분들만 갈비 살 붙어가지고 이걸 구워
0: 네,
1: 먹고
0: 맞아요,
1: 하는데
0: 맞아요.
1: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심을 이번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봐요. 2kg인데 2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반 노동자들 월급도 이 정도 살려면 한두 시간이면 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고기를 이 정도 먹으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한 달 아니라 몇 달 월급을 해서야 살 수 있는 돈 되거든요, 이게.
0: 네, 2kg도 순수하게 구워서만 먹어도 5명 네. 이상이 좋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 예, 네, 그렇죠. 이 안심 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테이크란 말 모르는데 한국은 이제 뼈 없는 이런 이제 안심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제 두께가 한 1cm나 2cm 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0: 네.
1: 기름다 앞뒤 살짝 살짝 구워가지고 그 미디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0: 네.
1: 진하게 굽지 않고도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0: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 북녘의 주민분들은 또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이게 정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려요.
1: 네.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예, 아멘.
0: 아멘.
1: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 지금 이미 전에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영양이 다 충분한 그런 이제 잔치상 같은 것을 맺기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나 같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밥상이라는 게 너무도 지금 처참한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게 북한도 이 복음 말씀 속에서 빨리 변화돼 가지고 우상이 빨리 허물어지고 우상이면 김정은 그 김씨 우상이죠. 그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북한에 예,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0: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 복음 식탁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요.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아주 그냥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다 도전하기 아주 좋은 7월이 왔습니다. 도전하기 아주 좋은, 아 이제 더운 7월이 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전화 연결하고 막 선물 주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선물 달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련합니다. 자, 도전 찬양 생방송 중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도전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오실 텐데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해서 아무나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은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렇게 받아치면은 딩동댕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아시겠죠? 거기서 여보세요 하면은 제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학교 종이 이렇게 하면 바로 받아치면 됩니다. 뭐지? 깡깡.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토끼. 그러면 상대방이 토끼야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서 부르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도전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도젓이라고 보내.

있네요. 6703번님 도전 두 글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후반기에도 좋은 방송 0317번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찬양,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새끼라를 사랑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도전이라고 이 시간에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제가 바로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역시 시작하자마자 도전하기 좋은 우리 7월 첫날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제가 할까요? 제가 오늘 좀 곡을 몇 개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걸로 해야겠네요.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은 거 어떤 걸로 할까? 예. 그리고 어떤 분으로 할까?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부르면은 앞부분 부르면 바로 그냥 받아서 부르시면 돼요.

0: 여보세요.
1: 지금은
0: 엘리야 때처럼.
1: 이야. 와우. 와, 이거 어려운 건데 한 번에 맞추시네요. 예?
0: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1: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0: 네, 맞아요.
1: 자, 운전 중인 분들은 정차 가능한 분만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정차 가능합니까? 예?
0: 정차요? 예. 정차, 네, 가능해요.
1: 지금 정차해 주십시오.
0: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 아니, 저랑 이제 계속 통화를 하려면 정차를 해야죠. 예.
0: 아, 예, 예. 네, 정차할게요.
1: 예. 예. 자.
0: 한 10초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1: 괜찮습니다. 10초. 괜찮습니다.
0: 10초 동안 다른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1: 10초 동안은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자, 네. 지금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정차가 가능한 분은 운전 중에 주셔도, 잠깐 정차했을 때 도전이라고 주셔도 좋지만, 정차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게 도전하고 저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빠르게 도전을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되셨나요?
0: 잠깐만요. 지금 신호를 받아서
1: 10초가 아닌 것 같은데.
0: 예? 네, 그러면 한 20초가 될 것 같은데.
1: 예?
0: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1: 예, 예. 천천히. 안전이 중요하니까.
0: 네,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1: 정차하셨나요?
0: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1: 아, 주차장까지 들어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는 꺼주시고.
0: 아, 라디오가 울리나요?
1: 아니, 혹시나 해서.
0: 아, 네, 정차했어요.
1: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0: 서울이요.
1: 서울 어디?
0: 아, 서울 여기 강남구 자곡동이요.
1: 자곡동?
0: 네.
1: 예,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할까요?
0: 아니요, 가능해요.
1: 예. 어디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0: 네, 저는 여기 수서동에 있는 네. 수서교회에 다니는 이승미라고 합니다.
1: 이승미님. 혹시 교회에서 직분도 있으세요?
0: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오, 네. 자, 새끼라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0: 저희 아이들 아기 때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5, 6년 된 것 같아요.
1: 5, 6년? 그러면은 네. 새끼라 5년 됐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들으셨네?
0: 예?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틀어놓으셨어가지고.
1: 도전 찬양은 오늘 처음이세요?
0: 네.
1: 도전 찬양은 처음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자, 오늘 아무튼 잘 맞춰주셨고요. 예.
0: 네.
1: 5년이면은 지금 새끼라 처음부터 들으셨는데, 처음으로 오늘 문자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가끔 보내세요?
0: 처음이에요.
1: 처음이세요. 아니, 네. 5년 동안 어떻게 맨날 듣고만 계셨는데, 어떻게 문자 한 번도 안 보내셨어요?
0: 아니, 항상

0: 들을 때마다 이제 방학이신 분들, 무교이신 분들 이것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퀴즈랑은 이 도전 퀴즈 이런 거는 잘 못 들으셨나 보구나.
0: 라디오를 맨날 듣는 건 아니고. 예.
1: 그래요. 네. 오늘 아무튼 잘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방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하고 제가 이제 도전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5년 동안 새끼라 들으시면서 한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생각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그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1: 예.
0: 이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1: 예예. 예.
0: 그때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1: 것 같아요. 아, 많이 울어요.
0: 저의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1: 네네.
0: 제 마음이 처음이랑은 또 많이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됐고.
1: 아,
0: 그리고
1: 그래요.
0: 이분들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1: 예.
0: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아유,
0: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아까 어머니 얘기 잠깐 하셨던가요? 어머니? 애들 네, 얘기했던가?
0: 네네, 엄마.
1: 엄마.
0: 엄마 얘기도 잠깐 했고 아이들 얘기도
1: 예, 어머니도 교회 잘 다니시고 극동방송 들으시고요?
0: 그럼요.
1: 그럼요. 지금 혹시 듣고 계실까요, 어머니가?
0: 아니요, 엄마 지금 머리를 하러 가셔가지고
1: 아, 머리
0: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
0: 네, 아쉽네요. 아.
1: 머리 하려면 우리 쌍문동에 그 미용실 가셔야 되는데 우리 쌍문동 미용실 항상 이 극동방송 들고 전도하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0: 아, 예. 그래요?
1: 자, 우리 1541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0: 아니요, 막상 또 생각하려니까 없는데.
1: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아르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나라스팜에서 두부쉐이크, 루브르팔에서 주얼리, 한국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소곱창이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네. 예. 애들하고는 지금 없고 혼자 계시나요?
0: 네. 아이들은 있고.
1: 아, 아이들하고 네. 같이 네. 있으면서 들을 때도 있군요.
0: 네. 그럼요. 아이들이 새끼나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1: 로고송을? 와. 네. 그렇구나. 오늘 있었던 얘기 엄마하고 애들한테 꼭 좀 해주시고 소곱창 애들하고 잘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자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0: 엘리엇
1: 때처럼 주말씀이 선포되고 네 고맙습니다.

0: 그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대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때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셔야 되는데요. 도전 찬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는 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아까처럼 지금은 하면은 바로 거기서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하면은 선물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죠? 그렇죠? 자,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선물 받기가 유리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자, 도전.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자, 그냥 이분한테 해볼게요. 자, 이번에 또 어떤 곡이 나올지. 자, 우리.
1: 고객이 통화 중이야.
0: 통화 중.
1: 소리 후 소리샘으로.
0: 주여 통화 중. 자, 다른 분. 네, 새끼라 시간에는 통화하면 안 돼요. 새끼라 시간에 통화하면 안 돼. 9625. 자, 갑니다. 신호 가요. 여보세요? 얘기를 네. 안 하시네?
2: 네, 말씀하세요. 네.
0: 내게 강.
2: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0: 와! 할렐루야!
2: 와, 너무 감사해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시길래 받은 건지 안 받은.
2: 스님인 줄 알았어요.
0: 이 시간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셨어요?
2: 저 들으면서 지금 필사하고 있어요.
0: 아, 필사하고 있어요.
2: 네.
0: 보이스피싱 아니죠.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디에서 지금 필사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서울 암사동에 있고요.
0: 예.
2: 네. 섬기는 교회는
0: 예.
2: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입니다.
0: 천호동의 광성교회.
2: 네.
0: 목소리가 왠지 권사님 같으십니다.
2: 와, 고맙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네.
0: 광성교회 권사님 이름도 밝히시나요? 네. 익명이신가요?
2: 아니요. 김서현 권사이고요.
0: 김서현 권사님.
2: 네.
0: 우리 광성교회 분들 새끼라 많이 들으시나요?
2: 네. 많이 듣고 계시고요. 출연도 네. 하고 계시고. 예.
0: 누가 출연했을까요?
2: 우리 김유경 권사님이 작년인가 아마 방송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0: 새끼라예요?
2: 새끼라가 아니고요. 그 아침 방송.
0: 아침 방송에.
2: 네.
0: 와, 우리 그럼 광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2: 네, 그럴 거예요.
0: 우리 성도님한테.
2: 네.
0: 나 방송 탔다고 지금 한번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마디 한번 하십시오. 예.
2: 아니 저는 우리 딸한테 하고 싶어요.
0: 딸한테 딸. 네. 자, 딸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2: 에스더야, 엄마 방송에 나왔네. 에스더 기도 덕분이야.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 출장 간 아들 병욱이가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0: 그래요.
2: 네,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너무 방학을 오래 해서
0: 네네.
2: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구나. 브라질에 출장 갔는데 언제 와요?
2: 9일날 온다는 거예요.
0: 9일날.
2: 네.
0: 다행히 빨리 오네요.
2: 아니 지금 오래됐어요. 한 20일? 네.
0: 이제 오면은
2: 네.
0: 자, 오늘 선물을 본인 거 네. 하나 브라질 우리 우와. 아들 거 하나 해가지고 아들 오면은 딱 네. 선물 주면서
2: 우와.
0: 방송에서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네. 통화를 한번 해야겠네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권사님부터 어떤 선물?
2: 저는요.
0: 네.
2: 그 예전에 건축 헌금 한다고 그래서 폐물을 전부 다 그 건축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0: 네, 예.
2: 주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니 네? 이 주얼리하고 그 건축 헌금 낼 만한 그런 주얼리가 아닌데. 예.
2: 그래도요.
0: 그 정도는 예. 아닙니다. 예.
2: 예, 괜찮아요. 예.
0: 아무튼 주얼리.
2: 귀한 거죠. 방송에서
0: 야, 또 그렇게 또 건축 헌금을 가지고 계신 또 그런 걸 들으셨구나. 네. 자, 주얼리 네네. 아들은 뭐 드릴까요?
2: 글쎄요, 아들은 뭘 좋아할까요?
0: 아들은.
2: 우리, 아들.

0: 저는 연어.
1: 연어. 알겠습니다.
0: 네네.
1: 아들 연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방송은?
0: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34인데
1: 예.
0: 33년째
1: 33년째
0: 팬이고요.
1: 극동방송
0: 네네네.
1: 팬.
0: 네네.
1: 와. 아들
0: 저는
1: 어렸을 때부터.
0: 맞아요.
1: 아들은 지금 몇년 방학이요?
0: 12년이요.
1: 12년. 아, 돌아오면은 우리 잘 작전 짜가지고 아들
0: 네.
1: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0: 네.
1: 하자고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권사님 감사하고 광성교회 화이팅. 권사님 화이팅.
0: 네, 감사합니다.
1: 내게 강
0: 건강입니다. 모든 평화
1: 내게 강 같은 평화.
0: 평화.
1: 건강하세요, 권사님.
0: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락 드릴게요.
0: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호산나 싱어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극동방송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수요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되고 선물 타가고 있어요. 혹시 교회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도전 가능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제가 무작정 전화를 드려서 앞부분 살짝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이 땡땡땡 하면은 정답인 거예요. 그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자 이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을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분 8577 8577 자 신호 갑니다. 앞부분 짧게 부를 거예요. 다른 곡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엄청 쉬운 건데 아 뭐예요? 왜 끊으셨어? 아 끊어버리셨어요. 끊어진 것 같아.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쉬워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다른 분 9164 정차까지 하셨다는데 신호 갑니다.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 오, 전화 안 받네요. 아, 주여. 모든 것이 할렐루야.

0: 네, 안녕하세요.
1: 고만하세요.
0: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진짜 오셨네.
1: 잠깐만, 끝번호가 네. 지금 몇 번이었죠?
0: 9164요.
1: 아, 9164. 9164. 네. 어디세요?
0: 대구요.
1: 대구?
0: 네.
1: 지금 운전하시다가 정차하셨나요?
0: 아니, 집에 들었어요.
1: 아, 집에 벌써 들어왔습니까?
0: 예, 네, 빨래 들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063이어가지고.
1: 행동이 엄청 빠르시네요. 아까 정차 중이었는데 벌써 집에 들어왔고 빨래를 또 널고 있어요?
0: 네. 이야.
1: 자, 새끼라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0: 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1: 3년 회사... 됐습니까?
0: 네, 3년, 3년.
1: 와, 오래되셨네, 그래도.
0: 예.
1: 이게 새끼라 전국 방송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0: 아. 예, 예.
1: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디 귀에 누구신지. 익명도 대구... 괜찮고, 밝혀도 괜찮고.
0: 대구 목자교회라고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 예. 저기 대구 서변동의 목자교회 박미경 권사입니다.
1: 박미경 권사님.
0: 네네.
1: 야, 권사님이셨구나.
0: 네.
1: 목소리 힘이 있으십니다. 예.
0: 아,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전도 특공대 수요일 날 예. 모임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1: 야, 어쩐지 힘이 있어요. 특공대셨구나, 특공대.
0: 예, 저희는 특공대예요.
1: 야, 수요일마다 전도하세요?
0: 예.
1: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전도해 주셔서.
0: 매일 그냥 하지만 수요일은 네. 목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1: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0: 예.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또 부목사님하고 모여서.
1: 그렇구나. 목자교회 어떻게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나요?
0: 네, 우리 목사님은 대구 극동방송에서
1: 예.
0: 11시에 소망이 들어도 나오셔서.
1: 그렇구나.
0: 예.
1: 자, 우리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0: 우리 목사님은 전도의 사명을 받으셨고요.
1: 네네.
0: 1천 번째 네 번 했거든요. 3천 번째 하셨는데
1: 예, 예, 예.
0: 건축을 두 번 하셨고
1: 예.
0: 하여튼 뭐 사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예. 대구 극동만 소망이도 하시고 성함이?
0: 저 박기준 목사님이십니다.
1: 박기준 목사님.
0: 예.
1: 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응?
0: 글쎄요. 이 시간에는 잘 모르겠어요.
1: 자, 우리 9164.
0: 오전에는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1: 예? 어디서요?
0: 오전에는
1: 많이
0: 예 소망이 있을 때는 보니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오후에도 좀 많이 좀 들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0: 예, 제가 홍보 좀 할게요.
1: 예,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 선물.
0: 아, 저는 선물
1: 예.
0: 아, 저기 뭐지? 연어인가?
1: 알겠습니다. 연어.
0: 예.
1: 연어. 연어 드리고 제가 네. 커피를 예. 좀 드릴 테니까
0: 네네.
1: 우리 전도 특공대하고. 시원하게 좀 드시면 좋겠네, 목사님하고.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0: 우리 뭐 전도 특공대 30명은 다 여기 들으라, 새끼라 들으라고 하세요.
1: 어, 그래요, 그래요.
0: 방학 중인 사람들 많거든요.
1: 어,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저 그냥 가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1: 30명이나 됩니까?
0: 예.
1: 그러면은 제가 터치 커피 하나 드리고 드립 커피 하나 또 드려야겠는데.
0: 아, 감사합니다.
1: 와, 커피 다 풀어가지고 우리 전도하는데, 예, 예 우리. 예. 대구의 목자교회 아, 전도하는데 예. 꼭
0: 지난주에
1: 좀.
0: 저희 남편이 14년 만에 등록을 해갖고
1: 진짜요?
0: 나가지고 예.
1: 등록을 했어요.
0: 예.
1: 안 나가다가
0: 아니 아예 초신자죠.
1: 초신자 최근에 전도했어요 남편을.
0: 그동안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이야. 사모님도 같이 기도해주셨는데
1: 예예.
0: 일곱 번째 나와가지고 등록했어요.
1: 와 할렐루야네.
0: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7분만 나오면 무조건 등록한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 예언이 적중했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드려요. 연어 우리 네. 남편하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도전에
0: 너무 좋아해요.
1: 감사합니다. 진짜. 예.
0: 네.
1: 계속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0: 네. 예,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은혜라는 찬양도 도전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3시 28분이네요. 도전 찬양 셋게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선택해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전화드립니다.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열렬히 환영입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서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방학 아니신 분도 도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오,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자, 방학생 도전. 어두운 어두운
1: 잘 모르겠어요.
0: 자, 조금만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1: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제가 방학생이니까 한 다른 곡 네. 한 번 더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1: 잘 모르겠어요.
0: 아이고 혹시 몇 년 방학이세요?
1: 아 코로나 이후로
0: 코로나 이후인데 이 두 곡을 모르시면 안타까운데.
1: 예.
0: 아유 아무튼 제가 우리가 이제 룰은 룰이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아 5년 방학인데 이걸 모르시면 이거 참 안 되는데. 자 다음 분. 자, 다음 분입니다. 9415
2: 네, 여보세요?
0: 어두운
2: 캄캄한 밤에
0: 우네, 울어. 다시, 좀 어두운
2: 밤에 캄캄한 밤에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2: 네.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지금 주차했어요.
0: 주차했어요?
2: 네.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저는 지금 양평 사는데 지금 친구들 만나러 아산에 왔어요.
0: 아산에 왔어요. 혼자?
2: 네. 네, 지금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인데.
0: 혼자 차 안에 계십니까?
2: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몇 년 방학?
2: 오래됐어요.
0: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막 드나 봐요?
2: 저는 이거를 처음 듣거든요.
0: 오늘 처음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2: 아니, 이제 가는데 운전하는데 제가 원래 클래식 음악 쪽을 듣는데 자꾸 이게 그 지역이 바뀌면서
0: 예예. 예.

0: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운전 중이니까 그것도 그걸 못했고.
1: 예.
0: 근데 막 계속 이제 운전 중에 이제 모드 계속 변경을 시키는데.
1: 네.
0: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극동방송이.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못 건드리고.
1: 예?
0: 계속.
1: 네.
0: 그러니까 또 바꾼 수는 없고.
1: 아, 그냥 딱 거기 계속 들으셨구나.
0: 퀴즈를 한다고 막 그러는데.
1: 예.
0: 전 이게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한
1: 학교종이 땡땡땡 막 도전하라고 그러고
0: 하시고 다른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맞출 수가 없겠다. 왜냐면 제가 오래됐으니까.
1: 네.
0: 옛날 곡이면 몰라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어떤 남자분이 그걸 못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더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1: 예.
0: 그거 이제 신청을 하려고 번호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좀 아까 바로 직전에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 다시
1: 샵 1069번.
0: 네네. 다시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도전해서.
1: 참 신기하네.
0: 하자마자 네, 이렇게
1: 하자마자 전화가 왔죠. 지금 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쓰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었고.
0: 네,
1: 퀴즈인 줄 알았는데 뭐 도전 보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냈는데 지금 전화를 받았네요. 네. 몇 년 방학인지 생각 안 날 정도로 오래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나요?
0: 15년.
1: 15년 동안 극동방송 모르셨어요?
0: 극동방송은 아는데, 알지만.
1: 알지만 뭐, 들어본지 못했고.
0: 네, 라디오 이런 거 잘 안 들어서 잘 모르고.
1: 지금 아나산인데 원래 사시는 곳이 양평.
0: 네네, 양평에서.
1: 근데 오늘 딱 받자마자 왜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0: 아니, 그니까. 그냥 이제 지금, 그냥 찬양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1: 예, 예.
0: 이렇게 하는데.
1: 예.
0: 계속, 근데 그 지금, 정말, 그냥 퀴즈인데, 그냥 노래 맞추는 건데.
1: 예.
0: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무슨 뭐 말씀도 아니고 무슨 찬양이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퀴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귀담아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 그냥 계속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찬양은
1: 네네.
0: 그 옛날 10년 전에 들었던
1: 네네.
0: 만들었 그때는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1: 예.
0: 은혜가 되는 정말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실은 가는 길 지금 그냥
1: 네네네
0: 예.
1: 그러다가 한번 지금 정차 딱 하고 문자 보내본
0: 네,
1: 거예요?
0: 하고 뭐 예. 되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1: 진짜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9415번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을까요? 오늘 딱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경기권에서 아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채널이 바뀌다가 갑자기 아마 지금 대전 극동방송 93.3이 맞춰졌을 거예요. 아산이면.
0: 네. 대전으로 넘어오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원래 그 채널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 클래식이었거나 뭐 이랬는데 지금 극동방송이 맞춰졌고 처음 문을 들었고 15년 방학에 아니 실로암을 제가 맞추라고 했는데 이걸 울면서 맞추신 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대부분 신나게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9415번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훅 들어가시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9415번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0: 너무 속상했던 게
1: 네.
0: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다녔던 교회에서
1: 예.
0: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1: 예.
0: 네, 목사님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1: 예.
0: 정말 저로서는 이제 그 두 분 목사님을 다 정말 존경했고 잘 모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1: 네.
0: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따로 들어서 그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1: 네.
0: 그게 너무 깊게 상처가 돼서
1: 네네
0: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교회는 다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너무 속상했는데
1: 아이고, 그렇구나 예 참.
0: 저도 좀 아까 이제 예. 그 멘트 중에
1: 예.
0: 아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뭘

0: 하세요. 뭐 이렇게 도전하시라고 자꾸 그래서.
1: 예.
0: 아니 여기 극동방송은 뭐 기독교 방송 아닌가? 근데 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나? 뭐 이제 막.
1: 9415번님 같은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늘 신기해하면서 듣습니다. 진행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9415번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9415번님을 위한 도전 찬양입니다. 예? 아세요? 9415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에요. 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고 아산으로 옮기다가 이 도전 찬양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를 따라서 내가 이제는 15년을 끝내고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지만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자, 우리 9415번님, 네. 오늘 이 눈물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조금씩 만나는 과정이고 마음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네. 오늘 딱 결심, 결단의 기도 드렸잖아요.
1: 네.
0: 그 교회를 가든지,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네. 하나님을 1대1로 이번 주부터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네네.
0: 오늘 이 순간 꼭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제가 다시 또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 테니까.
1: 네. 네.
0: 왜 갑자기 웃으세요?
1: 아니, 관리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0: 관리 들어가야죠. 끝까지 갑니다, 관리가.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닐 때까지. 다녀도 계속 관리. 쭉쭉 갑니다. 자, 선물도 가요, 근데, 선물. 아까 그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아니, 선물은. 네, 괜찮습니다.
0: 아니요.
1: 뭐 기억나지도 않아요.
0: 기억나지도 않아요. 모르겠고. 자, 그럼 제가 빨리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1: 아니 그냥 아무거나.
0: 아무거나.
1: 네네.
0: 아무거나 좋은 네, 걸로 제가
1: 네. 네.
0: 딱 선택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기쁨의 눈물, 예, 또 웃음으로 끝내니까 좋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곡이 옛날에 불렀던 곡이잖아요. 어떻게
1: 네,
0: 부르죠?
1: 네, 그렇죠.
0: 어두운 밤에 그 다음에.
1: 캄캄한
0: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자, 이번 주에 꼭 예배 도전하십시오. 1대1 네. 만남 도전하십시오. 알겠죠?
1: 네.
0: 자,
1: 네,
0: 도전 네, 찬양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415번님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아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막 울면서 눈물로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오묘하죠? 그쵸? 신기합니다. 참이 극동방송 새끼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한번 도전자.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 눌러야겠네.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 자, 마지막 도전자. 자, 찬양, 도전 찬양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방학생이에요, 또. 마지막 방학생. 도전해주셨던 1250번님.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여보세요?
1: 네.
0: 계시죠? 예.
1: 네.
0: 예수 사랑.
1: 예수 사랑.
0: 그 다음이 뭐예요?
1: 강미마사.
0: 쉬운 건데, 주여.
1: 네.
0: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예수 사랑.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0: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1: 네.
0: 이거 못 맞추시면 정말. 맞추라고 드리는 건데. 자. 다른 분. 네. 올라. 한 번 더. 생방송 때는 또 생각이 안날 수도 있긴 한데. 자, 1561. 마지막. 1561번 예수 사랑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1: 사심은 저
0: 에?
1: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제가 방송 뒷부분을 못 듣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0: 예수 사랑
1: 사랑하심은
0: 그 다음에
1: 성경에서 쓰였네.
0: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방학생
1: 아,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교회 방학생?
1: 네?
0: 교회 방학생?
1: 네네.
0: 몇년 방학?
1: 저희, 거의 한 15년?
0: 15년.
1: 17년?
0: 저희라는 거는 지금 본인도 교회 안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다녀요?
1: 10년? 아, 네. 저는, 예, 안 다닌 지꽤 됐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최근 좀 나가셨어요. 몇년 전까지.
0: 옆에 있는 분은 근데 누구예요?
1: 어머니요.
0: 아, 어머니도 방학인데 최근에 몇번 나갔다? 본인은 15년 안 다니고 있고.
1: 네, 몇년 전에 나갔었어요.
0: 몇년 전에 나갔고, 그러니까 몇년 동안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운전 중입니까?
1: 아, 네. 아까 방송 듣다가
0: 예.
1: 마지막으로 이거 문자
0: 지금
1: 보내고.
0: 그러니까 운전 중이에요?
1: 네.

0: 정차
1: 아니요,
0: 안 돼요?
1: 멈췄어요. 네,
0: 정차했어요?
1: 멈췄어요.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저희 평택이요.
0: 평택. 아, 자, 아, 이게 시간이 없는데,
1: 네.
0: 어떤 방송인 줄 아시죠?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
1: 네네.
0: 1561번님, 어머니하고
1: 네.
0: 이번 주부터 꼭 가셔야 돼요.
1: 아, 네.
0: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1: 네.
0: 저하고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0: 지금 엄마랑 같이.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도전해 주셔서 우리 감사하고,
1: 네.
0: 우리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꼭 교회 가야 돼요.
1: 네,
0: 방송 끝나고
1: 감사합니다.
0: 제가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 김인수도 불러가요. 고맙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 마을목회위원회에서는 제4회 마을목회 세미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이며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보훈병원 옆 예수나무교회 공터와 첨단교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29-7206번, 010-7629-72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이 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지고 말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사랑과 미움, 시기하는 일을 오래전에 그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셔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언제나 흰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 동안 네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삶의 몫이요 네 수고의 보상이다.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든 힘을 다해 일하라. 왜냐하면 네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 또 내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작은 성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강한 왕이 공격하여 그 도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탑을 설치하였다. 그때 그 도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도성을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고 내가 늘 말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되었고 더 이상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외침보다 훨씬 낫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히고 만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모자라 자신의 우둔함을 모두 드러낸다. 통치자가 네게 화를 낸다 해도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또한 살펴보니 통치자와 연관된 패단이 있었다.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 또 살펴보니 노예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노예처럼 걸어갔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수 있고 벽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수 있고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무딘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지만 지혜를 쓰면 성공한다. 뱀에게 마술을 걸기 전에 물린다면 그의 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입술로 신세를 망친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을 하고 만다. 이렇듯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1분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일에 지쳐서 자기 동네 가는 길도 찾지 못해 허둥댄다. 왕이 노예 출신이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여 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왕이 귀한 집안 출신이고 대신들이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나라여 복되도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태만이 손을 놀리면 집이 샌다. 잔치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며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잠자리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네 말을 전하고 날짐승이 네 말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일곱 군데 아니 여덟 군데에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조만간 땅 위로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것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놓일 것이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네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태만히 놀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는가?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는 사탄의 대리자로 두 짐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에서 어떤 괴물을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는 무질서, 암흑,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지금 등장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로마 화폐에 등장하는 형상입니다.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어린 양 같다? 그들이 어린 양은 아닙니다. 구원자처럼 말을 하지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사람을 꾀고 하나님 말씀을 모방하는

같으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로마 제국에 잘 보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지방 관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들이 핍박했고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분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로마 신전에서 로마 황제가 주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로마에 충성한다는 문서를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에게 충성했다는 그 문서, 서약서, 리벨루스가 없으니까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로마의 보호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 짐승의 수이고 그 수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 666이 의미하는 숫자는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숫자로 그 사람의 단어를 표현하는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그 숫자가 666을 의미했습니다. 네로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 황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을 받지 말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는 건 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곳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짐승의 표, 사람의 숫자라 666을 받지 말라. 그 666이 상징하는 건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는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의 오너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황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왕이 탄생하고 왕이 즉위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하는 소식, 그게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의 의미였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고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프리엔의 비문을 발견하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복음은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고 가이사르 퀴리우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문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로마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주야 강요하는 문화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당시의 큰 환난은 로마가 통치하면서 지배국에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는 주이다, 이걸 고백하도록 강요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니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거절하고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그걸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요를 거절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비전이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지만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은 죽어갔던 겁니다. 그 당시 이 비전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포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14장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로 바벨론을 쓴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외쳤던 그 비전은 역사로 증명됩니다. 후에 로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킨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대표자이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의 복을 받은 대표자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누린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복, 다윗이 누린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많아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영접하면 세상을 이기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쓰일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에 외 다른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도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하면서 특정 인물의 구원을 신격화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와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시대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2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두었고 예수의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새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안상홍이다.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의 전후 맥락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그의가 누구인가?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로마 제국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섬기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새 이름을 받는 그는 누구인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끝까지 고백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주로 고백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 위에 새 이름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예수의 새 이름은 예수를 주라고 끝까지 신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2절에 새 이름은 어떤 특정한 인물, 새 시대의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지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힘이 있으면 그 부탁 잘 들어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내 자녀이고 나는 그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공손하고 부드럽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들어주는 건 아닐 겁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친밀하고 책임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인과 나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 복음이 갈등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다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이다, 가이사르 퀴리오스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갈등 상황을 비유와 상징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 숫자를 보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숫자는 상징이고 의미일 뿐입니다. 14만 4천 명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큰 환난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걸 믿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을 666 표를 받은 사람,
그걸 짐승

백성의 표라고 하고 사람의 수인이 총명한 자는 세어 보라고 말합니다. 666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가장 심하게 박해 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였습니다. 네로를 짐승이라고 문자 그대로 쓰게 되면 로마의 반역자로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상징 언어를 써서 로마인은 감추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 의미를 알리는 겁니다. 666은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 문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숫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 문화로 풀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네로라고 말을 못했는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언론 통제가 있고 해방과 광복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선구자 노래도 그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꿈꾸면서 독립군들이 했던 수고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선화도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는 민족의 상황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상징 언어가 있다고요. 로마 시대에도 그 상징 언어가 있었고 그게 바로 666.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따르지 말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니까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걸 의미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사도들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로마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로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로마의 복음 황제가 주라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갈등하고 여기서 이긴 자가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승리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이 많이 확장되었고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건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0: 응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만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오.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0: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추절을 지킵니까? 또 어디서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됐다 이렇게 들으셨는지, 성령 강림절은 따로 있는데 왜 맥추절을 이야기합니까? 또 어떤 분은 왜 유월절과 초막절은 지키지 않으면서 맥추절은 지킵니까? 좋은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들, 기쁨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단지 한국교회의 오래된 풍습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맥추절은 성경에서 엄히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세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 세 절기는 단순한 농경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막절은 말합니다. 장막절, 초막절. 너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맥추절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맥추절이 있어요. 저는 이 맥추절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구약의 이 절기 규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큰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이 그래도 높여지고 있습니다. 청사교회 이름값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살아야 될까요? 맥추절의 규례 가운데 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맥추절은 추수절인데 하나님은 추수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추수보다 더 중요한 게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추수도 없었겠잖아요. 자유가 없었다면 첫 열매도 없었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를 보지 말고 은혜를 보아라.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기억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잊어버리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맥추절 속에 담긴 영적인 규례, 영적인 메시지는 평생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원리는 평생토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특별헌금 드리는 이유는 월급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 사람만 맥추절 헌금을 드린다면 아마 지금 불경기 때 헌금 못 드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헌신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모든 신앙 생활의 뿌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설교 중에 할 일이 뭐냐?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새겨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냥 아이가 웃는 모습에만 감동하지 말고 유아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 이 핏덩어리도 이 귀한 내 어린 아들 딸들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이 앞에서 멋지게 죄 짓지 말라고 나쁜 일에 네 마음을 쏟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노래해 줬는데 얼마나 구원받은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귀합니까? 못된 짓을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학교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평생토록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 맥추절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혼자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함께 즐거워해라. 유월절은 구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념하는 절기. 새하늘과 새 땅, 초수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끝, 초수. 이것을 담고 있는 절기라면 맥추절은 구원받은 후에 주의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 이렇게 맥추절을 이해하니까 너무 맥추절이 풍성해졌어요.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자꾸 혼자 길을 가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애깁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가정부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귀찮아 죽겠네 아주. 혼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와,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기뻐해라. 철저히 통합신앙 공동체죠. 애들끼리만 기뻐해라, 노인끼리만 기뻐해라, 레인끼리만 기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잖아요. 맥추감사절의 규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명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혼자 고상하게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공동체와 함께입니다. 제가 지난주 감사의 본질을 설교하면서 기독교의 감사는 함께로 확장된다, 하나님께만 향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또 청사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청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청사 공동체가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사람 신천지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소속이 없는데, 파송받은 곳이 없는데 선교사래. 신학 공부 한번 전도사입니까? 신학 공부 한번 하면 목사입니까? 아니, 공동체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목사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여러분 진짜인 거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선교사인데 교회가 없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제 두 아들을 제가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데려다 놓았더니 지가 컸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셨습니다. 집에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 집은 걷지도 못합니다. 두 부부가 키운 집 애는 먹지도 못합니다. 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같이 활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객, 과부, 고아, 나그네, 레인 모두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경쟁에 이긴 자가 기억되고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배우고 가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아멘할 준비하세요,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진짜 축복하고 도와주는 곳은 그래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남 잘 되는 걸 기뻐할 때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진짜로 좋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등록을 하면

진짜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이 회복됐다, 진짜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의 성장,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주전이 가르치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알아서 어디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픈이 돼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잘 되면 즐거워하고 안 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원리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섬기며 살아야 돼요. 맥주전의 규례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내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거두지 말아라.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거두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조금 남겨두어라.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니 내가 하란 대로 해. 남겨두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나요? 밤 모퉁이에 남겨진 이삭 때문입니다. 싹 거뒀으면 룻을 만날 수가 없었지요. 남겨진 이삭이 많으니까 롯이 그 집에 밭에 들어왔다고요. 보아스가 롯을 만나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웅큼의 이삭이 구원 역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월절 다음에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에 어떤 절기가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다 거두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흘려보내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여행 갔다 오면 너무 편하겠지만 이번 덕택에 평상시 휴가도 못 가본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함께 섬기고 도와주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제 수준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바꿔서 받으셔도 돼요. 참 생각해봤어요. 거지 같은 인생, 다 죽어가는 인생, 미래가 막막했던 인생, 전적인 은혜로 건진받았어요.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원리가 뭐예요? 다 거두지 말라.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걷어버리고 아주 속여서 빼앗고 등쳐먹고 이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윤영아, 다 거두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되라.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남을 도울 수 없는 인생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은영아 멋지게 살아야지. 그래서 보아스가 다 거두지 말아라, 일부러 이삭을 흘리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 한 웅큼의 이삭이 그 가져가면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 한 웅큼의 그 이삭이 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요. 우리 교인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으로 이웃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지갑에 돈을 좀 주셨다면 그 돈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쓰라고 준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좀 어지간히 좀 퍼주시고 좀 어지간히 좀 돌아다니시고 앵간히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 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섬기자는 일에 대해서 그러시지 않는데 제가 오늘 반대로 말하면서 자극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한 주만 되면 쌀을 얼마나 지금 먹은 줄 아십니까? 쌀 떨어졌대요. 또 쌀 떨어졌대요. 쌀 떨어졌다. 쌀 좀 누가 오늘 감동되시는 분 한 50가마 정도. 그러면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돼요. 5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하더라. 좀 100가마씩

0: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샬롬 날마다 밥 먹지. 매주마다 마룻바닥 기도에 밥 먹지. 한 달에 한 번 광주의 모든 지도자가 다 와서 밥 먹지. 이건 김치도 김치도 어마어마. 우리는 진짜 이 부엌 애찬실을요 진짜 너덜너덜하게 씁니다. 너덜너덜하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보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한 해를 보리를 지어봤더니 수확량이 적어버려야 고민을 또 하면서 다음번에 수확량을 이빨 키워야 쓰겠다요. 이렇게 농사꾼 되라고 지금 오늘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출애굽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며 살아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라. 함께입니다. 함께 즐겁게 삽시다.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서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멋지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깐 지각했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날씨 예보더라고요. 이 우산을 챙겨야 할지, 언제쯤에나 그치게 될지를 살피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는 언제쯤 개려나 싶다가도 며칠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 어느새 메마른 땅을 보면서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결국 비도 햇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맑은 날만 이어질 순 없겠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시간도 있고요. 마음까지 축축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리는 순간에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비가 땅을 살리고 생명을 키워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죠.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촉촉히 적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7월의 첫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쇼키나 찬양단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꿉꿉하고 불편하고 축축한 장마 같은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어질 때가 있죠. 비가 많이 내리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비는 결코 헛되이 내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 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게 합니다. 우리 삶 그 어떤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행저슬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장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장맛비는 태풍과는 조금 다르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내리는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키워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변화만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 짧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빗방울이 될 수 있죠. 혹시 지금 삶이 흐린 하늘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비가 영원히 내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구름을 거두시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피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요, 잉글리시 투게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 찬양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찬양 한 곡 듣고 잉글리시 투게더로 돌아오겠습니다.

0: English
1: together.
2: Hingazilla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Welcome back, Daniel.
1: I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another week since our last episode.
2: Right,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1: Yes.
2: 오늘도 Daniel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1: So I have to be honest, this week's song was new to me. Before we started preparing, I'd never heard of it. But with that said, I love this song. it's really a goodie.
2: New song.
1: I told you a few weeks ago that I love those upbeat and happy tunes.
2: 네.
1: The ones that give us energy as we praise our Almighty God. And this is one of those songs. So
2: 네.
1: I really enjoyed learning about this song.
2: 맞습니다. 이 곡이 사실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좀 생소한 그런 찬양일 것 같고요. 또 다니엘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셨대요. 굉장히 밝고 경쾌한 찬양인데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밝고 경쾌한 곡들이 우리에게 또 큰 에너지를 주기도 하잖아요.
1: So this song actually wasn't born out of joy and happiness. It actually came to Forrest
2: 네.
1: In his prayer. He says that the words and the melody kind of just hit him mid-prayer. It came after a really hard day. He was feeling lost and broken. That day, sin had won in his life, and he was crying out to God for help. And that's when God sent him this song.
2: 네. 이 찬양은 멜로디처럼 기쁨과 행복 속에서 만들어진 곡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곡은 이 작곡한 포레스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떠오른 곡이었대요. 그가 기도 중간에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떠올랐다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그가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좀 길을 잃고 상처받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날은 죄가 그를 이긴 날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찬양, Forrest Frank의 Your Way's Better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나는 곡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찬양의 후렴 가사만 함께 배워볼게요.
1: So this is Your Ways Better.
0: 네.
1: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0: 네, 뭔가 이제 신세대 찬양이어서 그런지 그 라임을 좀 맞춘 것 같은 ever, together, better 이렇게 좀 라임을 맞춘 것 같은 그런 가사들입니다. 이제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 So hopefully everyone, this will be very easy for you because 네. all the words do rhyme.
0: Right.
1: First line says,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Lord is 주님.
0: 주님.
1: And need is 필요하다.
0: 필요하다.
1: So more than ever means 어느 때보다도.
0: 네. 이 구절은 해석해보면 오 주님, I need you now. 난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More than ever.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1: So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Put back together means 다시 조립하다.
0: 네.
1: 다시 하나도 만들다.
0: 네. 이 찬양을 작곡할 때 이 포레스트 프랭크의 상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깨져 있는 상태였다고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put back together.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ut back together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그 Humpty Dumpty 송에서 배웠던 Humpty Dumpty 그 계란이 깨졌다가 다시 못 돌아왔다. 이런 노래 할 때 put back together 단어가 쓰였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0: would you 하면 무엇무엇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니까 다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1: Yes. 네.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We've already learned the word search last
0: right.
1: week. It means 찾다.
0: 찾다.
1: Till is the shortened form of the word until.
0: Oh.
1: So it means 뭐까지.
0: 네, 뭐뭐까지. 네, search 단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찾다라는 뜻이고요. I searched the world. 나는 온 세상을 찾았다. Until my head hurt. 내 머리가 아플 때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 찬양이라 그런지 상당히 머리가 아플 때까지 온 세상을 뒤졌다. 뭐 이런 뜻으로 또 쓰인 것 같아요. 다음 yes. 문장 볼게요.
1: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0: 네. 결국 찾게 된 것은 결국 알게 된 것은 주님의 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까지 세상을 다 찾아봤는데 결국 알게 된 건 주님의 길이 낫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1: That's right.
0: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과 살펴봤는데요.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1: It's short. It's simple.
0: Right.
1: I know you guys got it. Follow along with me.
0: 네.
1: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0: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1: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0: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1: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0: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1: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0: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1: Excellent job.
0: Oh, 네.
1: That was a walk in the park, right, everyone?
0: Right, right.
1: All 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a little quicker.
0: 한 번 더 해볼게요.
1: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0: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1: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0: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1: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0: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1: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0: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1: Perfect. Good job,
0: 네,
1: everyone.
0: 좋습니다. 오늘 조금 쉽게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 So I feel like this song goes really well with last week's song,
0: 네.
1: I Surrender All.
0: 네.
1: And they have a lot in common. They both speak about letting go, about following God's plan.
0: 맞습니다.
1: So let's continue the phrases about surrender and letting go. Remember last week we learned the phrases let go and let God,
0: 네.
1: turn over a new leaf,
0: 네.
1: give up the reins,
0: 네.
1: and place something in someone's hands.
0: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찬양과 지난주에 배웠던 그 I Surrender All 이 두 곡이 많은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항복과 내려놓음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 가지 표현 배웠었는데요. Let go and let God, turn over a new leaf, give up the reins, 그리고 place something in someone else's hands. 이렇게 네 가지 표현들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새로운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어떤 표현이죠?
1: The first phrase for today is trust the process.
0: Trust the process.
1: Mm-hmm. Or some people would say trust the bigger picture.
0: Trust the bigger picture.
1: Yes, it
0: 네.
1: doesn't speak specifically of God, but as Christians, we believe that the process or the bigger picture
0: 네.
1: is God.
0: 맞습니다.
1: So this says, trust in God. He knows all and he has a plan for us.
0: 네.
1: So when a friend is worried about something that has happened and they don't understand why, you can just remind them with, hey, everything will be okay. Just trust the process.
0: 오호. 네, 오늘 첫 번째 배워볼 표현은 trust the process 또는 trust the bigger picture인데요.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나 더 큰 그림이 하나님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trust the proces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이해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Everything will be okay. 괜찮을 거야. Just trust the process.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 그냥 흘러가는 그 과정을 신뢰해. 요렇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second phrase has to do with last week's give up the reins.
0: Oh.
1: But this week we're saying

0: Hand over the wheel.
1: Hand over the wheel.
0: I think this is more suited for today's life.
2: 그러네요.
0: Give up the reins might be for cowboys.
2: 요즘은 뭐 말을 타지는 않으니까.
0: 네. Exactly. So 네. the reins control the horse, but the wheel controls the car, the steering wheel. So this means to let God have control over the situation.
2: 네.
0: Do it God's way because his way is better.
2: 네, 두 번째 표현은 hand over the wheel인데요. 이 표현은 지난주에 배운 give up the reins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말을 타고 다니지는 않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요즘 시대에는 조금 더 맞는 표현이 hand over the wheel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please don't do this literally when you're in the car.
2: Right, right, right. 네, 있는 그대로 활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제 숨겨진 뜻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고삐가 말을 조종하는 것이라면 핸들, wheel은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your way is better.
0: Yes.
2: 그분의 길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0: So the last one isn't about relinquishing control per se. It's really about not going against the grain. So it is go with the flow.
2: Go with the flow.
0: Yes, go with the flow.
2: Go with the flow.
0: And we learned flow before has to do with moving liquid.
2: Right.
0: And that's what this is kind of like. When the liquid is moving, just go with it. Don't cause waves. Just keep everything smooth.
2: 네.
0: Even if you don't agree, you can just go with the flow.
2: Oh.
0: In the summertime, I live in Florida. I lived in Florida,
2: yeah,
0: where
2: right.
0: it's sunny all the time. There's water parks. I love swimming in the Lazy River. If you don't know what the Lazy River is.
2: Lazy River.
0: It's that circle and you just 네. get in.
2: 유수풀이죠. 네.
0: Yes. You just float in a circle. You do nothing. You don't have to play. You don't have to swim.
2: Just let go.
0: Just let go. Exactly. The current keeps you moving.
2: 네.
0: But inevitably, every time somebody is too lazy, I guess, and maybe they fell asleep, but then they suddenly wake up
2: 네.
0: and they want to get out, but they just miss the exit. So what do? They stop and they try to go against the grain.
2: Like everyone,
0: and everyone has to try to get around them or they bump into each other and they need to get out and it's very difficult.
2: 네, 맞아요.
0: But if they just waited until the next exit, it would have been much simpler and easy. So they could have just gone with the flow to get out.
2: 네.
0: But going against the grain just made life harder for them and less enjoyable for everyone else. So I guess it's a lesson even when you go to the water park.
2: Right, right. 마지막 표현은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느낌보다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뜻에 가까울 것 같은데 go with the flow. 흐름에 따르다, 흐름을 따르다, go with the flow입니다. 파장을 만들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순리대로 이어가라 이런 의미인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죠. 다니엘 선생님은 유수풀이라고 하죠. Lazy River.
0: Lazy River.
2: 네, 유수풀에서 수영하시는 거를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물살이 계속 이제 사람들을 앞으로 flow가 이제 사람들을 앞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항상 역행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거꾸로 거슬러서 걸어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그 흐름에 맡기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또 유수풀에서도 배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Go with the flow.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2: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신뢰가 너무 어려웠죠,
0: oh,
2: 선생님.
0: Yes. It's like when you say negligence or omniscient.
2: Right, right. 신뢰해.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보기 주시죠.
0: 1번 hand over the wheel.
2: Hand over the wheel.
0: 2번 trust the process.
2: 2번 trust the process.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를 영어로 하면 무엇인지 hand over the wheel.

0: 인지 trust the process.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에 가까운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힘글리시 투게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1: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to another episode of Himglish Together.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week. I hope you can see God working in your lives. We'll be praying for you. Enjoy the beautiful weather.
0: 네, 힘글리시 투게더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1: Bye.

네, 크록스 찬양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힝글리시 투게더 오늘의 퀴즈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 hand over the wheel 그리고 2번 trust the process 였는데요. 정답은 뚜꾸뚜꾸뚜꾸뚜꾸 2번 trust the process 였습니다. 네,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조금 어려워서 오답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좋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팔은 무척이나 아팠죠. 시간은 흘렀지만 배는 그저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앞으로, 다른 한 사람은 뒤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기 시작하니 배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느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이름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았던 평범한 성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두 그룹은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율법 해석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했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정죄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같은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죠. 바울은 이 분열된 공동체를 향해서 로마서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긴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을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본 절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참 많이 보입니다. 먼저는 뜻이 같게라는 이 말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헬라어로 토 아우토 프로네인인데요. 토 아우토는 같은 것,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프로네인은 생각하다, 마음을 품다, 삶의 태도를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가치관과 태도와 마음의 방향 그리고 삶의 자세까지 포함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가치관을 품고 동일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달라도,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같은 목표를 품은 동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사명을 품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동지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지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도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오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고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늘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위로를 약속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다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어디에서 완벽하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성급함도, 도마의 의심도, 제자들의 다툼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서 뜻을 같이 하라 하면서 왜 이렇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결코 평온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0: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합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루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이 있었고 권리다툼이 있었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어주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실수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확실하게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소속된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회복되어서 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 옮겨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1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함에 살았던 저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언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열방을 위해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땅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도네시아 순바 단기 선교와 조중 적경적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팀원들이 서로 오래 참으며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교팀의 걸음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어 길을 여시고 다녀온 후에는 모든 팀원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0: 아멘.
1: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질병과 사업과 자녀와 영육 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0: 아멘.
1: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배를 섬기는 크고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0: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1: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0: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1: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0: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1: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0: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1: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0: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0: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0: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들어가니라.
1: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0: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게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깝게 사망에 이르렀고요.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덮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고통의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수시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각기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초청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상시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수고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들에게도 지금 쉼이 필요했어요. 나오미와 룻 진정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안식이 필요했고요. 며느리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온 가족이 유다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과 함께 괴로움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식할 곳이었습니다. 여기 안식할 곳은 가정을 의미하겠죠.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그 가정에서 비록 뭐 다 남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정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두 사람만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위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나오미를 살펴볼까요? 그녀는 진정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는 며느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라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며느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중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너, 곧 룻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야 룻이 우리 며느리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의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요. 룻보다 나오미가 먼저입니다. 나오미도 좀 재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독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룻은 소녀와 같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가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와 나이 많은 보아스가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보다는 나오미가 더 잘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기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 뭔가면요. 누군가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 다음 그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남자가 없잖아요. 나오미도 과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보아스가 친척인데 보아스가 누구와 먼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와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나오미가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럼 그 태어난 아들을 이제 성장시킨 다음에 룻과 결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며느리 룻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 안에 어떤 불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투고 깨어지고 하는 상황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이기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는요, 쉼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섬기고자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쉼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주님이에요. 그분께 나갈 때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계를 맺을 때요, 받기를 원하지 말고 주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관계는 복된 거예요. 또 그 가정에는요, 이 나오미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이 룻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 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명령입니까? 보아스가 잠자역에 들어가면 그걸 지켜보겠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부당한 명령인 것 같잖아요. 괜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 그런 방법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은 기업을 회복해야 되는 여인이에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대를 이을 수도 없어요. 기업을 회복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기업 물을 자에게 당당히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그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세에게는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스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 누스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함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모함 여인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정죄를 당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측면에서도 지금 누스는 젊은 소녀잖아요. 나이가 어립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젊은 소녀인데, 아무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젊은 소녀인데 나이 많은, 뭐 나이 젊은 사람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관계를 맺을 때요, 이런 가정은 갈등이 없습니다. 작은 갈등이 있어도요, 서로 존중해주고자 하는 마음자를 가질 때 금방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으로 맺어진 그 가정 안에는요, 사랑과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안식을 이미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주고 그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권면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룻에게 꼭 필요했던 안식처가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니가 볼 때, 야, 우리 며느리가 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위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진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룻에게 꼭 필요했던 안식처는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타작마당 곡식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이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룻이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누구냐? 아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라고 했더니 예, 주인님, 저 룻입니다. 주인님의 여종입니다. 주인님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앞에서 2장 12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밤중에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자기를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식하러 온 룻,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룻, 그가 이제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자신의 삶을 보아스에게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자,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회복시켜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회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 발치 이불을 들고 이불을 탁 들고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또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지금 보아스가 지금 깜짝 놀라 깼어요. 이불 속으로 웬 여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깜짝 놀라 깼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나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줄게. 여기서 머물러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덧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책임져 줄 건데 지금 당장은 내가 우선순위는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사람이 우선순위인데 그가 거절하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사람이 만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보아스는 전혀 경솔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여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요, 욕망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아스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도 종들을 대할 때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 존중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격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룻을 지금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책임. 책임이라는 단어가 네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네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만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 누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그냥 보아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든지 룻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맡겨놓은 거예요. 만일 룻이 자신의 삶을 보아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그녀의 삶을 책임져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보아스는 그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맡겨야지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살아갈게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주님은 전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나올 때만 좀 만나주세요. 내가 원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주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 그냥 선심 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네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면은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노력으로는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무를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기업무를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공공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 이제는 알아서 내가 살게요. 주님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만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가 어렵습니다. 예, 구원은 받았겠죠. 기업 물을 자 대신 우리 주님, 고엘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이미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기가 아주 버거운 그런 세상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그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누려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루시 보아스에게 한 것처럼,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에게 구체적으로 실행 지침을 알려주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그 상황들을 다 설명 들었겠죠. 밤에 어떻게 했는지, 또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나오미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내 딸아, 이제 우리 기다리자.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일할 거야. 쉬지 않고 그 사람이 일할 거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 보아스와 룻, 이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유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믿음의 요청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안에 머무르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지금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너희들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유력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보아스가 만약에 지금 유력한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좀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었겠죠. 기도 열심히 해줬겠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지금 형편도 너무 좋아요. 부자예요.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재산도 다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아스에게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복음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들마다 막 부흥하고 있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우린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선중앙교회가 순바에 교회도 세우는 거고, 우리 봉선중앙교회가 우물 파는 일도 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시간 내서 직장 잠시 내려놓고 또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50% 지원해갖고 우리 다음 세대들 순바에도 가고 비전태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되죠. 은혜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 신음하고 굶주릴 때, 주림배를 움켜쥐고 죽어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 백성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교회야, 성도야,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열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기꺼이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무를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아무 희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업무를자가 되어주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 안에 머물면서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동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처럼 기업물자의 책임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대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A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A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 마을목회위원회에서는 제4회 마을목회 세미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이며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보훈병원 옆 예수나무교회 공터와 첨단교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29-7290

0106번, 010-7629-72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광야의 낮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밤에는 춥다고 합니다. 또 광야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인데요. 낮에는 굴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짐승들이 저녁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척박한 광야가 몹쓸 땅, 저주받은 땅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은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다마리의 영어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들으셨고요. 안찬용 밴드가 찬양하는 바닷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가리켜서 시험하다라는 뜻의 맛사 혹은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려지는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모두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린 이렇게 광야에서 왕

안악해지려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리바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여러분의 광야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들 듣고 올게요.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난 믿어요 김수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박진희의 나의 마음을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광야가 축복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을 나눌 텐데요. 2667번님께서 처음으로 출석 체크하신다고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 또 신청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출석하신 것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5879번님께서도 함께해 주셨고요. 또 1549번님께서는 너무 힘든 출장길을 보내셨대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감, 자책. 그렇지만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리에서 은혜로운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신청해 주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들으시고요. 또 1549번님의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이어서 7963번님의 하나님의 은혜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오늘도 머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악해지는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곳곳에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2번째 시간 집으로 돌아온 시몬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바탕으로 한 그 12번째 이야기 집으로 돌아온 시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어린 시절 친구들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동굴에 놀러갔던 시몬은 거기서 죽어가던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야고보와 다데오는 무사했지만 불쌍한 시몬은 그 끔찍한 질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시몬에게 나병의 증상들이 나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병 환자들이 추방돼 살고 있는 나병촌으로 쫓겨나게 됐죠.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풍족했던 시몬의 삶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죠. 하지만 시몬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곳에서 몇 년을 잘 버텼고 밤이면 어둠을 틈타 음식과 생필품을 훔치러 몰래 나병촌을 빠져나오는 무리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무리 중 일부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도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이 옮을까 두려워 누구도 감히 그들을 잡으러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범죄자가 된 이 젊은 청년 시몬은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야고보의 보석 가게를 약탈합니다. 야고보라는 친구는 수년 전 시몬이 나병에 걸리게 된 그날 그 동굴에 시몬을 데려간 바로 그 친구였죠. 복수심에 가득 차있던 시몬은 결국 야고보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그를 모함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이 복수하려던 친구 야고보를 이제는 살기 위해 쫓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사실 야고보는 시몬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꾸신 것처럼 시몬의 인생도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 시몬은 갈릴리에서 오신 치료자 예수님을 베다니 가는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1: 시몬! 아, 시몬! 아주 천천히 좀 가!
2: 아, 미안 야고보. 아, 난 그냥 지금 힘이 넘쳐서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내 손 좀 봐봐 야고보.
3: 알아, 알고 말고. 시몬, 네가 벌써 보여줬잖아.
2: 내 얼굴도 좀 봐봐. 난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날 고치셨어. 난 이제 깨끗해졌다고.
3: 그래 맞아, 넌 이제 완전히 나았어.
2: 야고보, 난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널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 사실 나 우리 부모님도 증오했어. 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아, 야고보, 우리 부모님은 좀 어떠셔? 응? 혹시 소식 아니?
3: 너희 부모님은 사실 저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
2: 뭐? 아니 대체 왜?
3: 너한테 계속 음식하고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2: 무슨 돈? 첫 해에만 뭘 좀 보내시고는 안 보내셨는데.
3: 무슨 소리야 시몬. 내가 보내신 걸 직접 봤는데 그리고 가끔씩은 내가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는걸.
2: 뭐라고? 아니, 네가 직접 나병촌에 왔었단 말이야 거기를?
3: 그래 여러 번 갔지.
2: 하지만 난 한 번도 널 보진 못했는데.
3: 그건 우리가 널 숨어서 봐서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었거든.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2: 아, 근데 야고보 정말 맹세하는데 보내오던 보따리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어. 그 사람 말로는.
3: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2: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0: 날 잊으려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헤르마스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거든.
1: 너희 부모님은 널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오. 정말이야. 네가 나병천에 있는 동안 너 뒷바라지 하려고 집을 파신 거야.
0: 집을 파셨다고? 아,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1: 너희 부모님은 널 정말 사랑하시오. 널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0: 근데 야구보, 우리 부모님이 집을 파셨다면 지금 어디서 사시는 거야?
1: 도시를 떠나서 배단위로 이사를 하셨어.
0: 배단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배단위?
1: 그래 이 친구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배단위. 부모님 만나 뵙고 싶지 않니?
0: 아 야구보, 너 지금 우리 부모님께로 나를 데려가는 중이야? 정말 난 우리 부모님을 생전에 다시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잠깐만 야구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시면...
1: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 부모님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셨지만 이사 가실 때 배단위로 가게도 같이 옮기셨어.
0: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
1: 너희 부모님은 지금 뭐...
0: 아이 왜 이래 야구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 형편은 어렵지는 않으시다는 말이지?
1: 당연하지.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있어.
0: 아이 그럼 언제쯤 만나 뵐 수 있을까?
1: 오늘 밤? 선생님께서 너희 부모님 댁에서 오늘 저녁을 드실 계획이시거든.
0: 어? 아,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알고 계셔? 정말?
1: 그럼 당연하지. 전에도 우리가 니네 부모님 댁에서 묵었던 적이 있어. 그리고 시몬, 너희 부모님은 널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셔. 매일매일 널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0: 그래 맞아 야고보, 이건 우리 부모님 기도의 응답이야.
1: 맞아 시몬. 자 이제 그럼 어서 빨리 예수님이랑 다른 제자들 따라잡으러 가자. 응? 네가 먼저 집에 도착해야 하지 않겠어?
0: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0: 도마, 배단위까지는 얼마나 더 가?
1: 아, 걸어서 한 시간쯤 더 걸릴 거야.
0: 근데 아까 오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1: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야 유다, 너도 거기 있었잖아.
0: 그때 심부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었어.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1: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셨지.
0: 물론 그러셨겠지.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흥분한 거야?
1: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난 건 어떻게 알았어?
0: 아, 왜 이래 도마. 그냥 들었어.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다면서?
1: 아, 어디 보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곱, 여덟 명쯤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몰려든 군중들 사이를 뚫고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나왔어. 근데 넌 언제쯤 회당에서 나간 거냐?
0: 잘 기억 안 나.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말해봐.
1: 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0: 미안.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1: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몇 가지 종교적인 질문들을 던졌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 따분한 주제 있잖아.
0: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물었어?
1: 사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내가 보기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꿍꿍인 것 같더라고.
0: 그래서?
1: 예수님께서 형세를 역전시키셨지. 그 사람들 순간 엄청 당황하더군.
0: 알았으니까 그거 말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

0: 질문했는데
1: 그건 잘 기억 안 나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다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어. 그걸 보고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웃었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의 얼굴 표정을 네가 봤어야 하는데.
0: 아. 사람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비웃었다고?
1: 그래, 그것도 여러 번. 너 계속 거기 없었어? 무슨 심부름이었는데 오후 내내 없었던 거야?
2: 아, 그 우리가 쓴 거 계산해야 할 게 좀 있었어. 아, 너도 알다시피 선생님께서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몰려든 사람들 먹이는 거잖아. 아, 근데 도마, 그 정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광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다던데. 맞아?
1: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2: 아, 도마, 넌 거기 있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하셨다며?
1: 맞아. 그러셨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지만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고 하셨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2: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들었어?
1: 당연히 다 들었지.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2: 왜? 상황이 더 나빠졌어?
1: 아니지, 유다. 더 좋아진 거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2: 말도 안 돼.
1: 그랬다니까. 몇 번이나 그러셨어. 게다가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지.
2: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셨다고?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1: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유다, 네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2: 뭐가 핵심인데? 왜? 뭐?
1: 유다, 대체 왜 그래? 뭐가 그렇게 거슬리는 건데?
2: 아니, 난...
1: 말해봐.
2: 난 그냥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신 것은 지혜롭지 못하셨다고 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린 이제 돈도 다 떨어져 가고.
1: 유다, 넌 왜 항상 모든 얘기가 돈으로 끝나냐? 어쨌든 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경고를 하신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보다 큰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2: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라고? 우리 지도자들한테? 대체 뭘 경고하신 건데?
1: 그 사람들 역시 핵심을 놓치고 있지. 유다, 너처럼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그 선조들 말이야.
2: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실수라는 거야?
1: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고.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세상 권력 따위 신경 안 쓰셔. 돈도 마찬가지고.
2: 지금 나한테 네가 감히 설교를 하는 거야?
3: 도마!
1: 어? 야고보! 안녕? 아, 언제 왔어? 난 네가 뒤에서 따라오는지 몰랐네.
3: 아니, 근데 유다 아니니? 무슨 일 있었어?
1: 유다는 항상 문제를 만들잖아. 응? 그나저나

0: 이 친구는 누구야?
1: 그래 도마 소개해 줄게. 여기는 내 오랜 친구 시몬이야.
2: 아, 네가 전에 말했던 그 시몬? 만나서 반가워 시몬. 야고보의 친구면 내 친구나 다름없지.
1: 자 시몬, 악수해.
2: 나도 만나서 반가워.
1: 도마, 네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 시몬이 오랫동안 앓던 나병이 나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악수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야.
2: 정말? 그럼 네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던 그 나병 환자야?
0: 맞아.
2: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 잠깐만, 그럼 혹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이 바로 시몬의 아버지?
1: 그래, 맞아.
2: 정말?
1: 그래, 맞다고. 시몬의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우리를 초대하신 바로 그분이야.
2: 시몬,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 우리가 너의 아버지하고 네 병이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0: 그래, 그래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받은 것 같아. 빨리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2: 그래. 아, 왜 이러고 있어? 자, 자, 어서 가자.
1: 도마, 같이 가.
3: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갔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베다니로 가는 동안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하셨던 얘기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4: 야고보, 시몬 표정 봤어? 시몬 아버지가 집 밖으로 뛰어나오실 때 말이야.
1: 나도 봤어. 너무 벅차서 웃으려는 건지 울려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
4: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
1: 저 두 사람을 좀 봐.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있어. 음식은 손도 안 대고 말이야.
4: 맞아. 저기 시몬이 앞에 놓인 양고기를 먹을지 모르겠네.
1: 도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랐는데. 응?
4: 그게 다 노력의 결과지, 친구야. 난 먹을 때 아주 진지하거든. 특히 우리가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는 더하지. 응? 제대로 된 식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
1: 아, 이봐, 도마. 저기 좀 봐.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 거야?
4: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응? 저기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지?
1: 모르겠는데. 무슨 작은 병 같은데.
2: 저,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전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 몸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나병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 나병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하지만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전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감사한 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제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1: 도마, 마리아는 왜 저래? 무슨 일이 있대?
4: 마리아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울고 있던데.
1: 그러니까, 저기 봐,

0: 왜 차평을 선생님 머리 위로. 어?
1: 저거. 야, 유찬아. 향유 냄새 나지?
0: 오,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있어.
2: 이제 다들 미쳐가는 거야? 마리아,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그 귀한 향유를, 그걸 그렇게 낭비를 하냐고.
1: 저기, 좀 진정하세요.
2: 그 향유를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3: 항상 돈 얘기로 끝난다니까.
4: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2: 하지만 선생님, 그래도 이런 낭비를...
4: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3: 야고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4: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 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 하지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몬의 부모님께 저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예수님, 벌써 가시려고요?
4: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 우리도 오늘 좀 일찍 자야 할 것 같다.
1: 하지만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시려면 이 밤이 너무 멀어요. 예수님,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여기 저희 아버지 집이 넓고 방도 많은데.
0: 선생님, 여기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면 내일 몸 상태도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요.
5: 예, 맞습니다, 선생님.
1: 야고보!
0: 왜? 난 그냥 여쭤보는 거라고.
1: 예수님, 야고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4: 그래, 고맙다, 시몬. 다들 이렇게 원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0: 시몬!
1: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방을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런데...
4: 왜?
1: 근데 아까 그 여자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는데요?
4: 마리아는 돌아갔단다.
1: 그 여자분도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4: 마리아는 괜찮을 거다. 아주 믿음이 강해서 참이야.
1: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맞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야고보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아실 수가 있었죠?
4: 그래, 네가 그걸 물어볼 줄 알았다.
6: 시몬은 나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버려진 채 오랜 세월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죄 없이 자라 이 땅에서의 삶을 완벽히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0: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2번째 시간 집으로 돌아온 시몬. 출연 서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웨인 코데이로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12 종류의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회, 감사가 일상인 교회, 실수에서 배우는 교회, 영적 고갈이 없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희망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교회, 크리스찬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웹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시는 그 신비로운 교환. 오늘 밤 그 십자가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래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을 바울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십니다. 이건 덜어낸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때 손해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았더니 그 손에 더 좋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그리고 Brian Dawson의 Purify My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시편 139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래 선다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아닐까. 날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은 생각보다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제 사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집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와 Darlene Check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Charity Gale의 I Believe, Arvin Slaughter가 부른 Made Me Gla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이 안 자고 뭘 하냐고 물으면요, 어린이는 매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달을 보고 있어요. 언젠간 꼭 저 달에 가서 걷고 말 거예요. 훗날 이 어린이는 청년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온몸에 뼈가 부서질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을 해도 제대로 걸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은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서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몸을 만들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재활에 투자하던 청년에게 한 의사가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는 나중에 제가 달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평생 달을 걷겠다는 꿈을 품었던 그는 결국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이 비웃었던 그 꿈을 멋지게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달을 걷는 꿈을 이룬 그 주인공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이 어윈은 그 경험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이후 목회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주신 꿈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통해 그 꿈을 이뤘던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두니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요,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제임스 어윈. 후에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6편 9절에서 10절을 나눴는데요. 사실 그 앞서서 8절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잘 이루고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이야기들이 참 저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마치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빛나는 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내 꿈과 소망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신 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해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다가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8절에서 10절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기도 제목도 믿음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둠바, 바둠바, 바둠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게 하라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와 돌보심을 신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플리4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미 월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요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통제와 또 사상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자본주의 문화, 또 비사회주의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주민들, 심지어 학생들의 생각까지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죠. 어떤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구나 싶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것에는 옳다는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복음이라는 이 기준, 진리 안에서 평가할 줄 알아야겠지요.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남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는 비난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고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또 비판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비판보다도 칭찬과 격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전해드렸어요.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비난보다는 비판, 건전한 비판이 더 좋고요. 또 비판보다도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남북한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북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도 응원합니다. 1208 성도님 문자로 남겨주셨고요. 할렐루야. 북한의 주민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6471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아시죠? 1566kHz를 통해서 북녘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 한 줄의 기도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북녘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8432님 병원이시래요. 아직 잠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천에서도 주셨고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도한다고 6119 성도님도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부터 함께 하시지요.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섬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가면서 얘기를
3: 하시는가?
0: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에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0: 들었어요.
3: 모바일피. 저 너무 놀랐어요.
0: 네.
3: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 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0: 오,
6: 삼흥이요?
3: 네, 삼흥. 아.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6: 그러면
3: 너무 신기하죠.
6: 결제를 하려면은 네. 그 모바일

0: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었나요?
1: 많이 됐나 봐요.
2: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3: 630만 하셨네요.
1: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2: 않을까요?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
1: 네, 맞아요.
2: 절반이. 진짜 많이 쓰는
1: 아니,
2: 거죠?
1: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2: 그렇죠.
1: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2: 맞아.
1: 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2: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맞아요. 나오잖아요.
4: 기록이
2: 모바일 결제로 뭐 통제하는 거죠.
1: 야, 감시하기 위한.
2: 아유 그렇죠.
1: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0: 수단이
1: 돈의 흐름이 수단.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 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2: 오히려.
1: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 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2: 오, 배달을 시켜.
1: 예,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2: 와.
1: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0: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는데.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1: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5: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맞아요. 들으면서 네.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2: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네.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6: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2: 아, 탈북 시도를 하려는
6: 네, 탈북 시도를 하려는
1: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6: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1: 네, 지침이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2: 그 자리에서 바로요?
1: 네.
2: 어머나.
1: 그만큼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0: 아, 네.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6: 네.
1: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 있고요. 전기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이 있으세요?
0: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1: 맞아요.
0: 네.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서.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6: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웅이님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 기사님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네.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의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2: 어머, 북한에서.
1: 북한에서도.
2: 아, 진짜.
1: 예.

0: 그리고
1: 나만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2: 에어컨이
0: 에어컨을
2: 있어요?
0: 장착하는
2: 에어컨이 있어요?
3: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한 번씩.
0: 네.
3: 저 하나 또 들은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쉿하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장마당을요?
3: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3: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2: 아,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2: 돈을 받고.
0: 맞습니다.
3: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건가요?
0: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큰 거죠.
3: 이 또한 통제라니.
0: 맞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2: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0: 뭔가 좋아 보이지만
2: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0: 다 파악
2: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2: 그렇네요.
1: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3: 그렇죠. 북한이 따로 있죠.
0: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따로 있고 북한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1: 대박. 신기하다.
0: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2: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0: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지리는 또 남한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1: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0: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3: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0: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3: 보라,
1: 주주,
4: 삼순,
2: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어울림.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이 20에서 35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백 프로젝트 시작하고 이번 달 10일까지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강진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대체 보양식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202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중국 전국적으로 비필수 항공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가 최근 밤에도 불을 밝히는 지역에 크게 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한 고급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이 20에서 최대 35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 현지 언론과 군사 블로거 등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군 신병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피터 프란코판 교수도 러시아군 신병은 훈련소 입소 이후 전선에서 10일에서 3주 정도만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병력 확보를 위해 고액의 입대 보너스와 부채 탕감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올해의 신병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방은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월 평균 사상자도 3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 능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참전용사 출신 군사 블로거는 군 내부의 가혹 행위와 지휘 체계를 비판하며 반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백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달 10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행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100개 여행 주제별로 100개의 명소를 선정해 모두 만 개의 관광 명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여행 목적과 취향에 따라 주제별로 묶어 소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선정 분야는 체험 콘텐츠와 미식, 자연 생태, 라이프 스타일, K-콘텐츠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국밥 해장국 100, 러닝코스 100, 100년 헤리티지 숙박 100, K-POP 성지 순례 100, K-뷰티 성지 100 등 여행 트렌드와 한류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주제와 명소에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만 개의 관광 명소는 온라인 공개와 함께 도장 깨기 행사,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워싱턴 DC와 뉴욕, 필라델피아 등 동부 해안 도시를 비롯해 오대호 인근과 멤피스, 댈러스 등 남부 지역까지 다음 주말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후반,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최고 46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텍사스 중부 등 일부 지역은 이미 37도를 넘는 무더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상보건당국은 온열 질환 증가에 대비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유럽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프랑스에서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폭염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강진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달 규모 6.0 이상, 6.9 이하의 지진은 14차례 발생해 월 평균을 웃돌았고 규모 7.0 이상의 강진도 필리핀과 베네수엘라에서 2차례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은 원래 주기적으로 증감하는 특성이 있으며 일시적인 증가가 곧 대지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의 난카이 해곡과 수도권 직하형 지진 등도 향후 발생 가능성만 제시될 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매년 70에서 100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활성단층의 움직임에 따라 규모 6.5 이상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2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53만 6천 명으로 1.9%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증가, 전문직 여성의 소득 향상 등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3%로 20대 남성의 60.6%를 웃돌았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56%를 차지해 처음으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대체 보양식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닭고기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1kg당 6,347원으로 평년보다 약 9% 높았습니다. 월 평균 가격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로 종계 살처분이 늘어 공급이 감소한 데다 여름철 폭염과 월드컵 특수에 따른 치킨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닭고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3에서 5% 줄었고 7, 8월 판매 가격도 최대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복날을 앞두고 미리 확보한 물량을 활용해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한편 유통업계는 닭고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복과 장어, 추어탕 등 다양한 보양식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장어덮밥과 갈비탕 등 대체 보양식 판매를 늘리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202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포르 메드텍은 홋카이도 대학병원과 쇼난 가마쿠라 종합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합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거부 반응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69개의 유전자를 조정한 돼지의 신장이 사용되며 이식 후 투석 없이 신장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종 장기 이식은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동물의 장기를 대체 장기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일본에서는 신장 이식 대기 환자가 약 14,800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 기간도 15년에 이르는 만큼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거부 반응과 동물 유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일본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와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중국 전국에서 비필수 항공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비행훈련 클럽을 인용해 비행훈련과 관광비행, 항공촬영 등 통용항공 운항이 전국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베이징 비행금지구역에 경비행기가 진입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최소 열흘가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중심 업무지구에서는 단발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시틱타워 외벽에 충돌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과 조종사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역 통제가 엄격한 베이징 도심 상공까지 경비행기가 진입한 경위를 두고 중국의 항공보안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주변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가 최근 밤에도 불을 밝히는 지역이 크게 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신의주 시내의 아파트와 공장, 주요 도로는 물론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야간 조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일본 국도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차량 통행도 늘어 과거와 다른 야간 풍경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야간 위성 영상에서도 신의주와 위화도 일대의 밝은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조성된 태양광 풍력 복합발전소와 온실 농장의 야간 조명 사용, 주요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확산 등이 전력 공급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들은 북한 전역에 전력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는데요. 시리주 등 일부 국경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사정이 개선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한 고급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지난달 13일 집으로 학급 친구 대부분을 초대해 음식과 함께 노래, 춤을 즐기는 생일 모임을 열었고 이후 이 사실이 학교와 인민반에 알려지며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날라리 풍 생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담임교사와 부모까지 책임을 물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생일 모임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총화에서 비판 대상이 될 예정이며 부모 역시 자녀 교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단위에서도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여전히 일상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당국의 단속에도 실제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5에서 20mm, 함경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소나기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1도, 평양과 진남포 구성 20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신의주와 구성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해주와 장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장현 20도,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계 28도, 장현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과 풍산, 평강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18도, 해산 15도, 풍산 13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풍산과 청진 20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사랑의 눈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아빠 아버지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향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에는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었던 수많은 길이 있었죠. 그 가운데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졌던 이 실크로드에서는 당시의 비단이나 향신료와 같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오가던 대표적인 교역로로 뽑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철도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새로운 길로 불리기도 하죠. 남과 북의 이야기를 할 때면 오래전부터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해서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철길을 만들자라는 소망이 대두되곤 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한반도의 철길이 다시금 이어져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의 한 장을 채우고 있는 실크로드를 걸었던 사람들은 험한 사막과 높은 산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눈앞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의 역사를 채워가실 때 계속해서 그 완전한 길목으로 그 무수한 열매를 이루어 가실 때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그날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울림이 이 땅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양에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이냐. 이수고 앞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크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하루 보내길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설교학 교수로 유명한 포 셰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 공군이라고 하는 책, The Flight of Free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세 가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한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상실, 이웃의 상실,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과 저는 양심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이웃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지 않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은 자유를 철학에서, 종교에서, 학문에서, 지식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으니 이것이 미국 헌법의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알랜타 조지에 가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는고 하니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장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집,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신 그 고통, 사랑은 반석처럼 요동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와 죽음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보혈,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로서서 3장 13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청진시 포항구역 북향동에서 온 장용아입니다. 갈라졌던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이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그날까지 찬송으로 구이를 받들겠습니다. 그날이 꼭 어리라 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찬란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면으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고인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며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들길 소망하면서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2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0: 하십니다.
1: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불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으니 그 재앙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그 재앙 속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주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염려한 대로 아이도벨의 계략은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반역을 더욱더 견고히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계략이자 마침표를 찍을 만한 작전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내가 군사만 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과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계략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계략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황급히 도망가야 했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할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죽이고 진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그 군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세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은 수세에 몰려있고 압살롬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아이도벨의 계략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후세가 내놓은 계략은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이고 그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는데 잘못 치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신에게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면 분명히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무너뜨리면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었을 때에 그 계략이 다 옳다고 말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었을까요? 약간 지나가는 말이지만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의 중심에는 압살롬은 없고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합니다. 내가 군사 만 2천 명을 택하고 내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압살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신에게로 모으고 당신이 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면 승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세의 계략을 조금만 주의하여 들여다보면 후세가 내놓은 계략이 상당히 멋져 보이지만 그만큼이나 과장이 되어 있고 허황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슬이 땅에 덮이는 것처럼 기습하여서 그를 칩시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다가 강으로 끌어들여 무너뜨립시다. 이 후세의 계략은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벤져스가 출동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후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너의 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 과장이 심하다,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할 만큼 훌륭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훌륭하고 완벽한 계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패하고 압살롬이 이 계략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계략이 가진 착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내어놓고 꾀를 내어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주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고 보존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완벽하고 정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꾸어 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하여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시련이 결국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까지 이끌어 갈지를 예측하고 예상할 때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 허무한 자리, 끝인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며 낙심하고 염려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현실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고난과 절망 속에 가둬둔 것처럼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에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다시 행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녹아들면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을 우리는 다른 현실로 볼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이 정말 결국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묶여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정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 초롱초롱한 눈을 들이밀고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니? 라고 했더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 물었더니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보이지 않아도 자기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셔.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40이 넘어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 같아 보이지 않는 그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 그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개로 인하여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르드개 민족 유다 사람들을 같은 날 하루에 다 진멸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개가 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하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잠이 오지 않으니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필 궁중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놓은 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되어 있었을 텐데 하필 모르드개가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바로 이 일들을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거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주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마치 다 없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성도의 고백을 담아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복을 받습니까? 선한 사람은 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하게 사는데도 복을 받고 선하게 사는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쳐다보고 그 악인에게 내가 받을 복과 은혜를 잘못 부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시편 37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3절과 5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과 뭐 많이 있지만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다 담겨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만을 붙들고 살기에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 땅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생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 땅이다. 우리가 얻은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여 얻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 통치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전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 때에 되지 않으면 기적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기적들 지금도 여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불편해할 것 없이 그저 부여하고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이 연이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밖에는 없을 겁니다.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미련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 하루의 날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죠. 그러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는 말씀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을 굴려서 상대방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탁하는 거죠. 떠넘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그 삶과 고통의 무게로 인한 고난,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너의 생애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굴려 또 맡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끝이라 할 만한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란듯이 응답을 주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뒤돌아 보았을 때에 내가 기도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실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그때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이 시간과 순간들을 지나고 넘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뒤돌아보니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전부터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내게 가장 선할 때에, 내게 가장 복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다가 내 기도의 응답의 내용으로 삼으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계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그 도구로 이 아이도벨이 쓰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략이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0: 가장 안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맡기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을 이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하루의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저 우리의 이생의 안목에 묶여서 내가 보는 현실의 시련과 고통에 매여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는 이 하루이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예비해 두신 나를 위한 그 은혜요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루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생애를 그리고 더 세밀히 들어가면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성도의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26장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하늘빛을 보이다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 지역에 걸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을 보면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신의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대전, 부산, 여수,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대구가 19도, 강계와 청진, 강릉이 18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부산이 27도, 강릉과 여수가 26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한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동 방주교회 황준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환율, 고유가, 끊일 날이 없는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갈등, 전쟁,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혼란한 세계 질서를 뚫고 든든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붙든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세계 속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절망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소망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0: 차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다 라는 제목을 살고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다면요. 그건 불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래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서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에도 사람들은 깊은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생활은 과거보다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 어느 학교를 보내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발이 가는 곳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향하는 곳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요, 어떤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지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같이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은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죠.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시선이고요,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왔고요, 같은 하나님을 숨겨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죠. 가축은 많아졌지 목초지는 부족해졌지.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죠. 그때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은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재산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 보는 것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보았죠. 본문 10절 말씀에 롯의 선택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말이죠. 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가고요, 그 다음에 눈이 가고 마지막으로 발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발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롯이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같았고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얘기죠. 성공을 약속하는 땅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죠. 겉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땅 말이죠. 롯이 거짓을 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땅이었고요. 실제로 비옥한 땅이었지만 롯은 전부를 보지 못했다라고는 말씀이죠. 초원은 보았지만 소돔은 보지 못했고요. 풍요는 보았지만 타락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익은 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실패는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시선의 실패였다라고는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좋은 집에 살면 성공한 것이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이죠. 온 천하를 얻었는데 실패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얻었는데 영혼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소돔 사람이 되려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말하면 조금씩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조금씩 익숙해지고요. 조금씩 타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하죠. 예배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요. 기도를 조금 놓치기도 하고, 말씀을 조금 멀리 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소돔까지 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롯은 좋은 땅을 얻긴 했지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얻은 것 같았지만, 가정을 잃었고요. 성공은 얻었지만 믿음은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롯보다 아브라함이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좋은 땅이 있었고 생존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당시 목초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죠. 재산이요, 미래요, 생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을 손에 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눈앞의 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볼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었고요. 조급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큰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햇빛 아래 사는 사람은요. 촛불 하나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롯은 풍요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선택했고요. 롯은 현재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사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큰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롯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롯은 눈앞에 풍요를 선택했지만 결국 소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이익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롯은 좋은 땅을 얻으려 했지만 믿음을 잃어갔고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손해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 문제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롯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야를 넓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른 미래를 보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죠.
어떤 사람은 장

0: 사물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해보시고요.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바꿔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기대로 바꾸는 그 은혜가 있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환경의 차이도 아니라 시선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요한 바라보다 믿음을 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56장, 새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통합찬송가 256장, 새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첫째,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병사는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 요압은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병사는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눈앞의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죠. 말씀과 현실적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믿음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는 평안도 장수도 없습니다. 13절에서 병사는 또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요압의 간교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14절에서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며 직접 창셋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5절에서는 무기를 든 청년 10명까지 동원해 압살롬을 확인사살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많이 훈련받고 말씀도 잘 안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면 결국 요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둘째,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요. 압살롬이 죽자 더는 싸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을 위해 싸운 전쟁은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싸움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압살롬의 시체는 수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로 덮여요. 얼마 전까지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왕노릇하던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이리도 비참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잠시 형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수치로 결론이 납니다. 18절에는 압살롬의 비극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압살롬은 그 약속을 모르니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 애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자녀의 성공, 좋은 직장, 화려한 스펙,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수치의 기념비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순종은 굳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구원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와 성공과 스펙이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 착각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며 자랐기에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혼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사춘기 딸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사와 전학을 결정했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14절의 요압처럼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 후 힘들어하는 딸들에게 다시 이사 갈순 없으니 너희가 적응해라고 다그쳤어요. 제 열등감을 감추고자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그런 제게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낀 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처럼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욕심으로 자녀들의 방황이라는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큐티하며 내 생각에 빠져 두 딸을 힘들게 한 제가 바로 요압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자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문제 엄마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같이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다 죽일 뻔한 죄인임에도 요압같이 불순종하는 저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은천계를 받을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말한 병사처럼 질서에 순종하며 지체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딸들에게 힘든 마음을 채울하지 못한 일을 사과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들이 겹칠 때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잘 묻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수치의 기념비로 남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성공,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무너져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자녀를 위한다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당장 버리지 않으시고

0: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눈물의 광야를 지나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성공과 업적을 통해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요압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믿으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던 병사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이름이 남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무너질 세상의 기념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3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 12달을 계절로 나누면 우리는 보통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합니다. 7월이니까 분명 여름을 맞이하고 있죠. 더운 여름철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사람이 육체뿐 아니라 정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갖춰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병이 없다고 해서 허약하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체력으로만 말할 수는 없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건강할 때 진정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불쾌지수도 높은 날들이지만 이 기간에도 믿는 우리들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해지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져 있는 믿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쿠바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현지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분명 다른 크리스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현지인을 협박했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기 적기만 하면 너는 풀어주겠다. 그러나 계속 입을 다물면 죽어서도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쿠바의 크리스천은 자신이 막중한 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감옥에 있지만 사슬은 채워져 있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말에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채워진 것은 복음의 사슬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증인이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슬이 이제 내게로 왔습니다. 나도 이제 복음 사슬의 한 고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고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쓴 실제 한 성도의 사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지금도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과 자유를 빼앗기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하고 믿는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 희생으로 이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 때문에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승리케 하소서. 지금도 신앙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영라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선화 씨의 플룻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출애굽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다.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그 모든 세대에 이루어진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굳게 맹세해도요, 그 약속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모두 없던 것처럼 해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싫어졌다는 이유로,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속을 다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은요,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어요. 사람들은 저를 잊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에서 그를 다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가?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15장 13절 14절로 가보도록 하실까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대답이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인물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너네들이 400년 동안 한

지배했던 그 나라를 징벌함으로 너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했어요. 자,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400년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잊어버린 약속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약속인가요? 그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로 파기하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약속일까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약속일까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약속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약속을 할 때 이런 의식을 행했다 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맺고 난 다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동물 하나를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반반씩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요즘은 너무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요, 파기하지만요, 옛날에는 이 약속이 어느 정도였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나 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야. 죽어도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돼. 그게 약속을 체결할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약속을 하다, 약속을 맺다, 약속을 체결하다 그럴 때 맺다, 체결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자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언약을 자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뭐 했으니까? 잘라놨으니까. 그래서 만일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네들 중에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이렇게 쪼개어질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면, 아까 그랬죠, 약속을 하면 뭐 한다 그랬죠?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왜 갑자기 쪼갠 고기가 나와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하면 고기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동물을 쪼갰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얼핏 보기에는 아무도 지난 것 같지 않지만 불이 나요? 연기가 나요? 그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대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졌을 때 어떤 현상을 주로 설명했냐면 불과 연기가 나면 누가 나타났다고 본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빠져 있고요, 누가 지나가느냐면 하나님으로 상징된 불과 연기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그 얘기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안 지켜도 뭐라고요? 나는 내가 동물이 쪼개지듯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애굽 노예 삶에서 오늘 약속대로 마침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렇죠? 400년도 더 지났는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안심이 돼. 사람을 믿으면 마음이 불안해. 제가 자주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남편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자식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지만요, 그들의 약속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약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이 돼. 평강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 깨트리는 법이 없으니까.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과 저와 맺은 언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체결해 주신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요 노트 하나는 마련하셔요. 노트 마련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약속 같은데? 그럼 뭐 하시라고요? 기록해 두셔요. 하나님은 기록한 그 약속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때 맺은 약속, 다른 나라의 400년의 계기된 삶의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모세도 게르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옛날에 어떤 얘기가 오갔던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기도 제목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줘요. 몇 주 동안 묵상할 거라 그랬죠. 오늘의 또 다른 한 단어 2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24절에도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절에도 기억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은 같이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단어를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돌보셨고라는 단어를 묵상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출애굽 뭐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린아이를 돌보고 뭐 어른들을 돌봐드리고 뭐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언젠가도 알려드렸지만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뭐요? 보고 계신다. 내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뭐하고 있다고요? 보고 계신다. 이 단어는 원래 면밀하게 주목한다라는 단어예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고통을 받는데도 그래 고생 많다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 속속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본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안다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들어서 지겨울 만큼 내가 알았어. I see. I know. I see. 그게 뭐라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는요, 아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인생으로 그의 모든 40년을 보낸 이 상황을, 그래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억울하거든요. 부부관계에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다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갈이라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하갈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임신하게 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가 쫓아내잖아요. 그 쫓겨나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하갈이 어디로부터 와서 누구 집에 있다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쫓겨남의 삶을 살던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살핀다는 게 뭐냐면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엘로이, 그런데 로이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거든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조금 억울한 듯 해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날 묵상하겠지만 여기에 기억한다라는 25절의 단어가요, 안다라는 단어예요. 참 독특하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는 알고 계시지만 지금 모두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정돈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 해라는 말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끝이 난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광야의 삶의 40년, 그래서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던 40년. 그런데요, 그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버렸던 40년인 것 같지.

0: 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시는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잊혀진 세월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매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크로노스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쳐다보고 살펴보고 계시다가 이때야 그러면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요, 상황 어려운 시간 그거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형태가 그러냐? 그러나 다 알고 있어. 좀 기다려봐. 기다려. 조금 기다려봐. 여러 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봐봐.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대요. 이 왕은 누구냐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왕이었거든요. 오히려 그가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모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도 살펴봐요. 지금 어떤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다. 맞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모세를 드디어 만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객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왕을 징벌하시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맺은 약속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꼭 기록하셔요. 말씀입니다. 약속이면 무조건 기록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안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여러 해 후가 되면요, 애굽 왕은 죽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괜찮아. 예수 믿는 건 진짜 괜찮아. 살면 살수록 예수 때문에 막 힘이 솟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내 모든 아픔을 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오해받는 상황을 보고 계시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때가 되면,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산정연 교회 임성명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한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2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모든 반전과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상상력이 미치는 그 곳까지가 당신의 영토다. 40년 동안 작가와 성경고사 그리고 라디오 복음방송에 방송을 진행했던 앤드류 워맥은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이 상상력이란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막연한 공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막상 마음에는 여전히 패배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으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믿음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들의 얼굴이란 구체적인 믿음의 설계도를 심어준 장면을 언급합니다. 현실의 몸은 늙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별을 보며 상상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립니다. 워맥은 중요한 다음 과정 하나를 또 설명하는데요. 믿음의 설계도를 그렸다면 그 다음은 그 상상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꾸고 상상하다가도 현실의 벽과 거센 파도를 보면 순식간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 순간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상상력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의 둘째 날 우리의 7월 오늘 이 아침은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설계도를 잘 그려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에요, 창세기 13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상상력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설계도를 잘 그렸다면 그 다음은 상상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며 오늘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상상력을 지키는 그 믿음의 상상력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어떤 상상력이 여러분에게 발휘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상상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상상력 하면 또 그런 상상도 또 돼요.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상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깃든 평안함과 그 승리의 그림이 저는 이 7월에 그려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응원으로 영적인 설계도를 잘 상상하여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상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믿음의 말씀이, 이 믿음의 선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가 이분에게 있었던 이 복이 나에게 좀 임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상력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꿈꾸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꿈이 있으신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상력 때문에 오늘 첫 찬양을 하늘에 펼쳐진 약속, 예, 이게 지금 제목이었어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예, 성경 구절과 비슷한 찬양이겠죠. 9040님도 오늘 첫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갈 곳을 정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전송해 주시고 10명 이상에게 전해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늘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 아침 이렇게 또 방송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익산 황등교회 98주년 생일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극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성극을 하는데 참 입장료가 있대요. 입장료는 미소만 가지고 오시면 된대요. 익산의 시민들 모두 오세요 라고 하시는데 은혜로운 성극 뮤지컬이 펼쳐지기를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상상력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상상을 샵 1069번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사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 방송을 보지 못하셨으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또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 예정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고백하고 들으면 또 이 믿음의 상상력이 막 펼쳐져요. 하나님 이 인생에서 저에게 복을 주실 단 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볼까요?

아멘. 오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정말 강력한 힘을 저는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상상력이겠죠. 여러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인생의 복,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아침, 저희가 함께 또 찬송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씨의 삶 위의 주, 두 곡의 찬양 같이 하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7시 31분을 향해 갑니다. 믿음의 상상력,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와, 우리 극동방송의 아침방송 가족들의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고백을 저는 보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2545, 저 오늘 아침에 상상했어요. 주님 품에 안겨보는 상상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2994님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상상을 하셨대요. 9106, 지금 딸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지만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나중에는 아름답게 우리 딸을 사용해 주실 줄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6089님은요, 어젯밤 꿈에 북한에 가서 극동방송에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셨대요. 그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요. 4868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상을 하셨대요. 5591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상하셨대요. 8119,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리 수술로 힘드시지만 지금 수술 중이잖아요. 잘 걷고 뛰실 상상을 하며 기도하셨대요. 5617님은 응답 받으셨네요. 인테리어를 우리 가게를 오픈할 때 가게 인테리어를 제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대요.

0: 고래 사냥입니다. 자, 떠나자. 그 고래 사냥 맞나요? 맞습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송창식 작사 작곡의 고래 사냥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혼 생활은 고래 잡는 영웅보다 더 큰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신화처럼 소리치는 고래 잡으러. 송창식님의 노래 고래 사냥의 가사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날 어깨 위엔 배낭 하나, 마음엔 바람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창문은 닫히지 않았고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표도 계획도 없이 어딘가에 고래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기차처럼 흔들려도 즐거웠습니다. 3등 칸의 좁은 좌석,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도시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던 기적소리. 3등 칸이면 뭐 어떤가? 좌석에 앉으면 왕자, 문 열리면 시인. 완행열차의 흔들림 속에서 세상과 밀당하던 그 시절, 그 자유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차에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결혼하여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 산다는 건 기차표를 혼자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해 말고 동네 바다마트에 가야 합니다. 배낭 대신 아이의 기저귀 가방을 메야 하며 완행이 아닌 급행으로 아이들 이름 박힌 캐리어를 끌고 시댁과 처가를 오고 갑니다. 고래? 그런 거 잡으면 비린내 난다고 혼납니다. 고래 대신에 감기 한번 잡으면 대박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 완행열차가 그립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바다 냄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웃던 얼굴들, 고래가 있든 없든 상관없던 그 바다 여행. 결혼 전엔 고래를 찾아 바다를 헤맸지만 결혼한 후에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내와 웃는 순간순간에서 나의 고래를 만납니다. 3등 칸은 못하도 삼시세끼를 같이 먹습니다. 고래는 바다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식탁에 계셨습니다. 떠남이 자유인 줄 알았던 청춘에게 머뭄이 기적임을 가르쳐준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큰 파도가 아니라 작은 구유로, 신화가 아니라 일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먼 동해가 아니라 감기 걸린 아이의 이마와 따뜻한 국 한 그릇 사이에 있습니다. 고래 잡는 영웅보다 감기 한번 잡아주는 따뜻한 아버지가 더욱 소중한 시대입니다. 사랑은 신화처럼 소리치지 않고 매일 아침 조용히 밥을 짓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래 잡지 말고 감기 잡습니다. 바다가 아닌 평범한 이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0: 와, 인문학의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참 귀한 묵상제 여러분, 자유를 찾아 고래를 잡으러, 그런데 또 가정에서 헌신하고 또 가정을 위해 응원하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들이 아다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하고 또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래 잡지 말고 감기를 잡자. 행복을 잡아가는 그런 우리의 또 아침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즐겁게 살아가는 상상을 하며,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도 추첨해서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0: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인문학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데요. 아, 저희가 추첨해서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0816님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3일째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오늘 아침에 뭐 전도서 말씀도 읽으셨다고요. 잘 회복하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응원합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연이 5건을 제가 지금 봤어요. 예, 응원합니다. 7902님 결혼한 자녀 가족 톡에 올려봅니다. 속해온 톡방에 올립니다. 귀한 글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 감사. 8993님은 오늘 남편과 15주년 결혼기념일인데 오늘 이 인문학 글이 너무나 우리 가정이 지나온 삶 같아서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아, 예전에 자유를 많이 찾으셨군요. 응원합니다. 아,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아들 힘내자라고 하셨어요. 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주에서도 또 울산에서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함께 신청하시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귀하셔요. 좋습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릴게요. 아, 여러분 오늘 오프닝 기억하시죠? 네, 벌써? 믿음의 상상력. 그 믿음의 상상력으로 영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잘 설계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상상력이 끝까지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런 복된 7월 2일 아침 맞이하시고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 보건 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레즈비언 교수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의 구별을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타고난 성별대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분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영향을 받은 서구 일부에서는 이미 남녀 구별을 없앤 중성적 단어로의 전환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소년, 소녀 등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단어 대신 그냥 학생들이라고만 표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 남녀 구별 없이 부모 1, 부모 2라고 통신문에 표기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흐리는 그릇된 문화에 젖지 않고 말씀대로 성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고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일단 기도의 전제가요.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가끔 저는 제 기도를 돌아봤을 때 사장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약간 주문하듯 했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성령님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나 그걸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를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으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머 스페셜과 함께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이용해서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실은 직원들이 먼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였어요. 가사를 적는데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주께 맡기고 아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묵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께 아뢰면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였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는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맡기고 아뢰었을 때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두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무료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갓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즈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히즈가든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우리 85905226번님, 6472-1302번님 만나라고 추측해 주셨고요. 최화정 권사님, 7월도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맞이합니다. 2042번님, 감모님 가족 모두 이 7월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1302번님, 극동방송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남종 집사님, 3229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우리 감모닝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이 문자메시지 한 통 한 통이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은, 하민, 하은 엄마 출석 체크합니다. 7월의 모든 날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8905-5828-8649번님도 파이팅! 또 광주제일교회 이현철 장로님, 매일 아침 말씀을 사모하며 만나라고 추측하고 계시죠. 네, 문자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애뮤무직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키모키모킴의 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목요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나라가 극동에 치우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순교자의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별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깐 소개하는 문준경 전도사님은 6.25 동란 때 순교하신 여성 순교자입니다. 문 전도사님은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몇몇 섬들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중동립교회, 진리교회, 대천리교회 등 10여 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믿음의 산실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목회자 몇 분만 든다면 CCC 총재를 지내신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 등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문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님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나 엄한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살 때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서로 마음이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남편 없는 생과부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깰 수 없어 얼마 동안은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시댁에서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형님 댁으로 가시게 되자 이분은 마땅히 거처할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건너가 단칸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 믿으면 생명이 넘치고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삶의 기쁨을 회복했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고 다짐하고서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 오늘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전도사님은 전도 열정이 남달라서 방학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933년에는 진리교회를, 1935년에는 중동리교회를, 1936년에는 대초리교회를 세웠고 방충리에 기도처를 지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문전도사님은 증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서 이섬저섬 교회가 없는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1943년 일제 탄압으로 성결교단은 강제 해산되었고 그 여파는 문전도사가 개척한 중도교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문전도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서 목포경찰서로 붙잡혀가 고문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이 된 후에는 공산당을 따르는 자유교회 활동이 이 작은 섬까지 뻗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25 이후 중도섬 전체가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자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전도사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동리 섬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원들은 교인들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이끌어내고는 한 사람씩 단도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이어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이때 문 전도사님의 나이는 환갑을 한 해 앞둔 59살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증도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고 또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야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다섯 권의 책을 오축, 즉 다섯 두루마리라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다섯 두루마리, 이 책을 민족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중에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으며 예루살렘이 파괴된 아벌 제9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전도서를 읽었으며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림절에 읽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인데 하다사는 천인화라는 꽃 이름입니다. 원래 여자 이름들은 꽃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꽃처럼 예뻐라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시집가서 예쁨 받고 사랑받으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다사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면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별을 뜻하는데 에스더는 그 이름처럼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말 스타와 같은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관계로 동족인 유대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근동지역을 제패하고 아수에로 왕이 광활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국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고 강했던지 국경이 서쪽으로는 인도까지고 동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구수에 이르는 127도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지금은 뭐 저 세분화시켜서 더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또 함경도 이렇게 8도, 우리나라는 8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8도여도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땅덩어리인데 페르시아는 127도였으니까 국토가 얼마나 넓었는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나라의 힘이 절정에 달하게 되자 자기 나라가 정말로 강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귀족 방백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1년의 거의 절반을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잔칫날이 끝나가자 추가로 7일 동안 특별히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왕궁 후원 뜰에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최고의 건축자재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 뜰에서의 잔치였습니다. 성경은 이 잔치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묘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잔치입니까? 이 잔치를 벌려놓고 아에스웨로 왕이 기분이 최고로 좋아 그래서 제7일 마지막 날 4시에게 명하기를 왕비 와시들을 불러오도록 했는 거죠. 왕비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왕비 와시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어요. 왕의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격노를 해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 와시드를 대신할 왕후를 새로 뽑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수에로 왕은 상당히 기분파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은 왕후 후보 처녀들에게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게 했어요.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옷도 주고,

또 화장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품도 주고, 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석도 주게. 아무튼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은 다 갖게 했던 것이. 그런데 에스더는 보통 여인들과는 달랐어요.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에스더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 이속 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것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쁜 것은 얼굴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하고 봉사하고 청소한다 하면 빠지고 협력 안 하고, 반대로 대접받는 자리는 꼭 찾아다니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남이 어려움에 당이 처해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사랑받는 것.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되어 왕후가 되었던 것이. 에스더 보세요. 빽이 있습니까? 또 밀어줄 연줄이 있습니까? 후원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니까 어려운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총리 대신 하만의 흉계로 유다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에스더는 자신을 비롯해서 수상궁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할 것을 선포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일념으로 순교하는 자세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왕궁의 법도는 왕비가 임의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왕후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법도를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 극단적인 경우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천국도 좋지만은 생명은 더 좋은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충분히 살 만큼 살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천국 가려는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왕후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귀한 자리 선뜻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했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에스더는 죽는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뜨거운 나라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멸 위기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잠시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지 않는 동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안타까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거룩의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할 만큼 바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유다 민족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을마다 찾아가서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요엘도 아모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라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제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들에게 8.15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셔서 이제 자유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매일같이 좌익 우익이 서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결국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6.25는 단순한 이념전쟁이 아님,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했던 그런 전쟁도 아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 6.25 전쟁임, 하나님의 심판이 6.25 전쟁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으신 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말임, 우리 민족의 엄청난 죄악을 깊이 깨달으라고 이 민족 위에 던져진 역사적인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말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나뉘지 않아요. 교만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오늘도 위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지나가고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북한 당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다중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광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동족상잔의 이 비극적인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서로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극한 감정을 가지고 상처내며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또 오늘과는 전혀 달라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깨어서 어려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76년 전에

0: 치열한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도 다 아물지 못하고 세계 화약고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전쟁의 아픔과 또 그 교훈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한지 오늘도 자만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춰있는 정전상태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히 인도하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붙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거나 어린 아들, 딸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최근 대한민국 대표 자기개발 강사인 김미경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성공을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방송인 이성미 씨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성전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진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의 성품이 올라오는 것이죠. 남보다 나아지고 싶고 또 감정에 앞서고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인터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대화가 이거였어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교회 마당을 쓸고 헌금하고 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도 복음 밖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헷갈릴 수 있다고요. 7월의 둘째 날, 오늘도 종교적인 열심보다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